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다는 소서가 지났는데요. 농촌에서는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모를 심어 놓아야 벼의 성장에 도움이 되므로 소서 전에 모래기를 끊는다고 합니다. 여름의 무더위를 넘기는 데는 고향보다 더 좋은 곳이 없다고 하는데요. 타양에서 맛볼 수 없는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고향 음식들은 무더위에 지친 분들에게 보양식으로 제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청아마당은 무더위를 달래면서 고향의 여름을 한껏 즐길 수 있는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노래 우리네 모아산을 감상합시다.

0: 경도에서 살고 있는 엄경옥 씨가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네, 안녕하세요. 지금 기업인들도 사업이 잘 안 되고 힘들게 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들이 자식 돕는 마음으로 주말 장터에도 자주 오시고 어쨌든 잘 도와주기를 부탁합니다. 노래 한 곡 요청합니다.
0: 네, 그럼 엄경옥 씨가 지인들이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사랑의 자리표를 보내드립니다.

0: 행복한 인생을 사는 방법은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연길시 리설매 씨는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가까운 강가로 가서 고기도 구워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과 같이 여름 더위를 피하고 즐거운 시간도 보낸다면 인생이 너무 행복할 것이라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소풍 계약서를 감상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요청한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여기 돼지고기 매대 원갑을 못 봤습니까? 못 봤다고? 야, 저 원갑이 워낙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아, 그런데 두 살이 어찌 센지 그래서 내가 좀 지랄까 하다가 내 우주 막 심술랑 막 피운다. 아, 그런데 어디를 갔을까? 화장실 갔을까? 어? 어 저기 오는구만. 아,
2: 나그네 내 요렇게 돼지고기 쌉소 하면 소리치며 오는 거 보면서도 좀

0: 그리고 우리들이 연애하는 거 하겠어.
1: 아유, 도토바이 같은 아줌마의 꿈에 볼까봐 무서웠었구만. 무슨 뭐 연애를 생각하고 즐거웠었구만. 아이고, 도토바이가
0: 무슨 도토바이? 이 아줌마 계속 도토바이, 도토바이면서 그렇게 도토바이, 도토바이 하면서도 어쩌다기는 내가 무도를 못 쳐서 그렇게 심술을 피우고 그리고 그 한바꿈 아줌마 하고 싸만은 길에 녹임도 녹임도
1: 녹임도. 아이고 아줌마야, 내 아줌마가 춤 못 쳐서 그 한바꿔지가 싸매는 줄 알고.
0: 그럼 그럼
1: 한바꿔지 군자 짜를 못 맞추니까 싸미 되겠지. 아이고 왈줄알고 원래 그렇지. 그만 한발 턴에 디디고 이따가 없어.
0: 아 다치지 마.
1: 그렇지 없어.
0: 아 이래서 막
1: 군자 짜 군자 짜 이 살과 살이 되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 똥물 항사리 같은 아가 다리개를 이래가지고
0: 나는 인간도 습더구마. 나는 그 아줌마에 내한테 더 안겼으면 십습더구마.
1: 예, 저 왔겠습구마. 콕 저와 합서.
0: 아이고, 저 재구, 저
1: 예, 저 왔겠습구마.
0: 아줌마에는 내가 무도를 못 쳐서 애들났지, 애들났지. 콩닥닥, 콩닥닥, 콩닥닥. 이렇게 등살이 씨 하길래 몇 해 동안 혼자 과부로 살면서도 혼사 말이 들어오는 게 없지.
1: 아줌마! 아줌마! 내한테 혼사 말이 들어오는지 아이 들어오는지 아줌마 어떻게 안
0: 돼? 어째 모르겠음도 알다뿐이지. 아줌마니 내한테서 혼사 말이 못 들어봅니. 그는 어느 사람들한테 혼사란 혼 혼자도 못 들어본다. 예예. 예.
1: 저 먼데 한국에는 이 회사람 있는데 청원하는 거. 아이고 알루미늄.
0: 한국에 이 회사? 어, 그 수공지 털이 몇 개 없는 그 한국인게. 대원회사 내가 같이 한국에 가서 살아볼래. 이게 뭐? 아이고. 돼지고기를 파꾸마.
1: 이 집에서 돼지고기를 판다고? 아줌마 얘 이제 무슨이라도 이 집에서 돼지고기를 판다고?
0: 또 걸고 돈다. 또 걸고 돈다. 나 어디 이 집에서 돼지고기를 판다 했으면 이 집에서 돼지고기를 팝니다 이랬을지.
1: 아줌마 얘 집에서 돼지고기를 판다 이랬어. 이 집에서 돼지고기를 팠구만 이랬지.
0: 아이 내가 이 집에서 돼지고기를 팝니다 이랬어. 이 집에서 돼지고기를 팝니다 이랬었지.
1: 아줌마 여기서 이 집에서 돼지고기를 판다시구만.
0: 야 이 아줌마 이거 아까 어제 칼집 구이랑도 에? 그 말 말하고 칼 없어 예원아 이 골목에서 아줌마의 비기신에서라도 아줌마의 돼지고기 다 싸고 내 아줌마 쪼가보내야 되지 알겠다. 아줌마 내가 아줌마의 돼지고기를 내 다 싸면 아줌마의 다른 데를 가겠습니다.
1: 아줌마야 무슨 우리 집에 돼지고기를 다 싸겠어?
0: 글쎄 내 아줌마의 돼지고기를 다 싸면 아줌마의 다른 데를 가겠는가 말이야.
1: 우리 집에 돼지고기를 타서.
0: 네.

0: 예예 아줌마 예 들어갑시다 예 들어갑시다 여기 있는 것도 이 죽은 고기고 산 고기고 여기 있는 고기랑 고기 있는 다 싸게 하십니다.
1: 우리 집에 돼지 고기를 또 좀 먹다 싸겠다 말씀.
0: 예. 그래서 이 집에 그래서 집도구 매대구 그래서 죽은 돼지 죽은 고기고 그래서 산 고기고 이 안에 고기랑 고기 있는 먹다 다 싸게 하십니다. 예. 이것만 받겠습니다. 봐라. 예예예. 이 이만 원. 아니 이만 원 무슨 아예 만큼 안 무슨.
1: 아주머니. 어떻게 이만 원도.
0: 그러면. 어때 이거 자식아 양 이거 좀 미리 이래 맞어.
1: 8만 원만 냈어.
0: 무슨 8만 원?
1: 이 아주머니.
0: 에이 이거 내기 무슨 8만 원 무슨 아예 만큼 안 무슨 대. 에 더 숨어. 내 두 동가지를 갖다 올세요. 아줌마 이 돼지고기 다 정도 내놓으세요.
1: 예.
0: 예, 8만 원이 사겠어.
1: 아이고 알았어. 오시던가.

0: 잼도 번저 이만한 거 저 도토바 같은 나그네 어찌는가 보느라고 헐레부기해서 8만 원을 했네. 정말 8만 원 나를 준다구만. 여러분들 내 말 듣고 예? 절대 어디 가서 외우지 맙소 예? 저 나그네 잼도 안가를 띄운 후에 거저 정신 퍼뜩 들어가고 예? 돼지고기 장사를 거저 억척같이 해서 예? 만원짜리 묶음이 잼 몇십 개씩은 이렇게 꽁지에 넣었었구만. 내 요렇게 곱게 생긴 과부 혼자서요 돼지고기 장사를 한다고 정말 알게 모르게 뒤에서 많이 생각해줬었구만. 그래서 네 오늘 요렇게 인사도 할 겸 속심도 나눌 겸 이래 이거 똥물 한 살이 같은 안가 중간에 그저 바뀌던 바람 지금 또 우리 전쟁 했지 아이 됐지 또 내 거래서 도토바이 어머 도토바이 온다 어머.
1: 아니 어째 아직도 정단하이 나서
0: 아이고 해수도 오늘 가져왔은도
1: 어 이게 예. 8만원짜리 10만원짜리 저축통장입니다 예
0: 아이 8만원이랬는데 왜 10만원인데
1: 어? 오, 저 아줌마하고 내일에 아래 옷집에서 돼지고기 장사질 하면서 예? 서로 기어는 미분정도 들고 고분정도 들었는데 그 미분정에서 10,000원, 고분정에서 10,000원 이렇게 20,000원 해서 내 보태서 그저 10,000원 다 드리는 게입니다 예.
0: 아줌마는 정말 길게 생긴 것만큼 보이도 크고
1: 아이고 아이고 참
0: 10만 원은
1: 아이고 참 아줌마 정신 차렸어 정신 차렸어 정신
0: 이게 내 정신 얼숨도
1: 얼숨 와서 어째
0: 아줌마 그걸로 여기 꼬집밥 없어
1: 어디
0: 여기로 그래고
1: 아이고 이렇게 고분 아줌마 내 어떻게 꼬집숨도 그 아줌마 그래도 말고 이 손을 내게도 버타고들 콱 꼬져왔대 뭐
0: 아이고 네. 아유 이거 좀 나 없어 빌렸었구만
1: 난 아이디어 했었구만
0: 아줌마
1: 이제 이 도토농세 아주 이거 잼도 이 가만히 이거 내 거저들에서 사야 됩지 이거
0: 아이 어찌 물리자고 이래 잼도
1: 물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아줌마하고 내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예.
0: 계약서를?
1: 예 그래야 서로 물리지 못합니다
0: 아이고 아줌마이 나 물리지 맙소
1: 근데 이제 방금 계약서를 썼는데 좀 내 예. 읽으면 아줌마이 들어봤소 예 한번 들었어 아줌마 또 글씨 할게 없어 글씨 써서 그런 게
0: 보겠다 예 예
1: 계약서 드레줄 한 보털과 드레바구 가분 아래와 같이 계약을 맺는다
0: 아이 무시게 아이 아즈바이 드레줄이고 드레바기고 하는 건 무시겐도
1: 어? 야 아즈마이 아 지금 유머하시게 아이고 뭐입니까 그래서 아줌마는 이렇게 곱게 생겼길래 드레박으로 상징하고 나는 그다맣게 생겼기 때문에 드레줄로 상징했단 말이야
0: 알았어 그럼 날래 읽었어 읽었어
1: 여기 주의한데
0: 예.
1: 자 아줌마 잠깐만 여기 들어갔지
0: 예.
1: 드레줄은 드레박이 내게로부터 예? 고기든 집조든 심지어

0: 숨가진 18이던 과부덕이 현우 여기 있는 물건을 몽땅 10만 원에 넘겨 소유한다. 어떻습니까?
1: 몽땅?
0: 예, 몽땅 20만 원에 넘겨. 예.
2: 돈이 됐구만!
0: 돈이 됐지!
2: 다 썼을구만!
0: 다 썼을게. 예, 요거 그다음에 이거 보세요.
2: 예, 예.
0: 아니. 이거 보세요.
1: 예,
0: 계약서는 쌍방이 지장이 찍힌 후부터 절대 물리지 못하도록 효과를 발생한다. 어느 일방이 찹쌀구비 기름떡처럼 햇빛도 대변을 벗을 때에는 10만 원이라는 경제적 손상을 부담해야 한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2: 아유, 정말 잘 썼습니다.
0: 잘 썼습니다.
2: 예, 예.
0: 네, 그럼 이제 예. 지장 맞추면 되는데.
1: 어째.
0: 그 이부 좀 빌립사.
2: 어머나, 이 아줌마 웃고만 웃겼구만. 이 포로된 아재 어째 내 이부 빌래라고 이래도.
0: 아이 좀 쓰자고 그래. 어째 그러겠습니까?
2: 어째 아무리 혼자 사는 가부 몸이라고 그렇게 이부 함부로 빌렸음도.
0: 아니 이 아줌마 무슨 말을 이렇게 함부? 아이 저 도장집이 없는 거 어찌랍니까?
2: 그런데
0: 그래서 아줌마 그 입신에 고치야 까는 거 좀 쓰다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2: 아줌마, 그런 그렇다고 말을.
0: 빨리 없어, 빨리 없어.
2: 예.
0: 빨리 없어, 좀.
2: 저 누구 보겠습니까?
0: 빨리 없어, 지금 좀. 예.
2: 춤은 어디서?
0: 아, 깨끗하게 하나 그래, 지금. 돌아서. 이거. 아야. 이걸 뿜어야, 뿜어야.
2: 돌아서 깨끗하게 빨리 찍어 줘.
0: 저래. 이런 모른다. 계속 여기 내 이름 있지. 여기다가 내가 딱 찍고 계속 그만 하지 마기로 어떻게 또 여기 예 걸쭉하게 아니 그 요거 큰 걸로 좀 이 긴 걸로 써야 돼. 긴 걸로 좀
2: 이게 또
0: 그 그게 그걸 예 딱 하고 계속 그만
2: 이래 일체 절차 다 끝났음도
0: 다 끝났습니다. 예. 자 그럼 내 아줌마를 내 조총 저 여기 거네 조총 노자 10만 원짜리 헉 들여야 되지. 자 확인 나왔어. 확인하옵소.
2: 10만 원 없을 것
0: 같지?
2: 아줌마,
0: 예.
2: 내가 저 얘기 여기 가서 몽땅 고대를 두고 갈디. 저 장사를 가서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써. 어제는
0: 가기는 어디를 간다고 이랬는데?
2: 아줌마, 지금 물리잡기를 잼도?
0: 아이, 물리는 게 아니라.
2: 그래.
0: 아줌마, 이제 내 갠데. 아 이제 내 이럴 때는 뭐 하고서는 이랬는데 요거 법사에 요거에 여기 이 법사 숨가진 18이든 과부든지 과부라고 썼잖아요. 과부든지 현이 여기는 몽땅 10만 원을 넘겨서야 돼. 이렇게 했는데 어째
2: 아께 읽을 때는 언제 과부든지 일일여아 읽었는데
0: 아 여기 민백이 씌어지는 거 중에 하여도 대변을 뺏으면 그래.
2: 아무리 그렇다고 지리 억지검사 있음도
0: 아 이 아줌마 이 아이들 아 그래 막 가만 좀 아이고 내 도장 쓴 말이 됐어서 가면 저
2: 아이고
0: 뭐 예 예 저 그 아줌마
2: 아이고 예
0: 그래 내가 정말 그렇게 실성도
2: 아이고
0: 나는 예 그 아줌마를 내 이 마음속에 둔 지 오랍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것도 쓱 이 그냥 관진지 뭐냐
2: 정시였지 나갔지 그게 뭐 어떤 게라고 그거 듣다 그랬도
0: 아줌마 우리의 우리를 버리고 달아난 사람들을 보란 듯이 우리들이 이렇게 손을 맞잡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잘 살아보깁소. 예
2: Get out!
3: 화목한 가정은 건강한 사회의 밑거름입니다. 비옥한 토양에서 곡식이 건실하게 자랄 수 있듯이 가정이 화목하면 자식들이 출세하고 가정이 흥성해집니다. 연길시 북산가의 라순자 씨는 일본에 거주하는 막내 아들네 가족이 알콩달콩 화목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과 손녀의 생일을 축하하고 또 얼마 전 교수증을 취득한 며느리한테도 축하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잘 키워준 사돈 박하옥 씨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면서 노래 고향이 우릴 부른다를 요청해 왔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향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다면 가슴 깊이 따뜻함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 친구들과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둘러앉아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가며 마시는 술잔에는 고향의 따뜻한 정이 넘쳐흐릅니다. 북경에서 근무하는 리봉화 씨는 고향 도문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답니다. 올해는 고향에 갈 수 없다면서 고향에 계시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우리 둘이 가는 길을 요청해봤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고향은 언제나 우리를 포근하게 안아줍니다. 타양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분들은 항상 고향에 대한 고마움과 그리움을 절실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네, 그럼 모든 분들이 고향의 여름 정취를 마음껏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노래 고향 아리랑으로 오늘의 요청하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합니다.

주말 시간을 이용해 어떤 분이 대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구석구석 쓸고 닦는 정도의 청소가 아니었고요. 침대와 책상 같은 커다란 가구의 위치도 다 옮겨놓았대요. 그렇게 집안을 싹 바꾸고 나니까 왠지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고 하네요. 새롭게 꾸린 공간에서 뭐든 더 잘할 수 있겠다는 느낌도 들었고요.

행복의 건축을 쓴 알랭드 보통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장소가 달라지면 나쁜 쪽이든 좋은 쪽이든 사람도 달라진다고요. 장소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옷 스타일, 또 자주 만나는 사람까지. 그게 어떤 것이든 작은 변화를 가져본다면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클럽입니다. 오늘 여성클럽은 태승호 작가님의 글 손목시계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함께하려고 합니다. 위챗 애플릿에 롱광 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는데요. 한가빈의 노래입니다. 잘 살아봅시다.

한가빈의 노래 잘 살아봅시다 라는 노래. 네, 오늘은 이렇게 신나는 노래 두 곡을 연속으로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박서님께서 또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보내시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아, 이 사진을 보니까 그냥 사진 한 장만으로도 어떠세요 여러분들? 아, 너무나 힐링이 되지 않으세요? 조용히 또 저의 방송을 함께 해주시니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금방 예전에 박소님께서 최진희 가수의 카페에서란 노래를 즐겨 들었다는 그런 기억이 나서 금방 마우스로 아래오를 훑다가 겨우겨우 찾아냈습니다. 네, 이번에는 차분한 심정으로 네, 카페에 앉아있는 그런 기분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라디오 앞에서도 이렇게 박소님처럼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시는 분들, 노래와 함께 조용하면서도 분위기 넘치는 그런 상상 속의 카페로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여성 클럽 생방송이라는 카페에서 어떻게 카페 같은 분위기 잘 느끼셨나요? 네, 최진희가

그럼 이어서 오늘 준비한 작품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태승호 작가님의 글입니다. 손목시계. 함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어떤 물건은 단순한 사물의 개념을 넘어 소중한 추억과 잊지 못할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대학생이 된 나에게 어머니가 사준 손목시계가 바로 이러하다. 고요한 밤이 찾아오면 나는 서랍 깊숙이 간직해 둔 오래된 그 손목시계를 꺼내어 어루만지며 어머니의 사랑을 회억한다. 어릴 적 우리 집은 생활 형편이 넉넉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으나 또 그다지 어려운 것도 아니었다. 아버지가 그 당시 귀한 손목시계를 차고 다닌 것에 비춰보면 무난한 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큰 누나가 20대 초반에 복막염 진단을 받으면서 병원 출입이 잦아지자 집안 형편은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그 즈음에 둘째 누나마저 폐염에 걸렸고 이어 셋째 누나까지 정신적 이상 증세를 보이어 이 모든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 부모님의 어깨는 천근 만근으로 무거워졌다. 세 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부모님은 집안에서 돈이 될 만한 물건을 하나 둘

팔아야 했고 그래도 치료비가 부족해 살고 있던 집마저 해놓고 새빵 살이를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병과 빚이라는 먹구름이 우리 가정을 짙게 뒤덮었다. 아버지는 평소 애지중지하던 손목시계까지 팔아서 누나들의 치료비에 보태야만 했다. 새 누나는 성인이 돼 빚만 남겨놓은 채로 차례로 출가했다. 집이 없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부모님은 남의 돈을 꿔서 자그만 집 한 채를 마련했다. 그제야 두 다리 뻗고 잘 살 수 있게 됐다 싶었는데 1972년에 글쎄 아버지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날 줄이야. 아버지가 떠난 후 우리 앞에서 전혀 없이 간과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혼자 힘으로 힘겨운 농산일을 해야 했다. 그러나 연말 분배가 끝나면 남는 것은 빚뿐이었다. 고생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은 몹시 아팠지만 한창 학교를 다니던 때라 도울 힘이 모자라서 그저 애간장만 태웠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고중을 졸업하고 고향 마을에 돌아온 나는 가난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출가하지 않은 넷째 누나와 손잡고 어머니를 도와 나섰다. 그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억척스럽게 일해 희망의 밭을 땀으로 일궜다. 비록 농산일이 힘들고 고달팠지만 가족이 함께하니 말로 다 할 수 없는 따뜻함과 힘을 느꼈다. 몇 년 동안 농사에 매진한 끝에 마침내 묵은 빚을 모두 갚게 됐고 조금의 여유가 생기게 됐다. 그 순간 나는 감격의 눈물을 금할 수 없었다. 그것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희열이었다. 1977년 나는 전촌에서 유일한 농민 출신 대학생이 됐다. 오매에도 바라던 대학 꿈을 드디어 이루게 된 것이다. 대대로 땅을 일구며 살아오던 농사꾼 집안에서 대학생이 나왔으니 가족은 물론 온 마을 사람들도 경사났다고 끌어번졌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다. 어느 날 어머니가 나를 조용히 불러냈다. 얘야, 집에서 기르던 돼지를 팔아 손목시계 하나 사서 대학교에 가는 너한테 줄란다. 어머니, 우리 집 생활 형편에 제가 손목시계를 찰 처지가 됩니까?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딱 잘라서 거절했다. 왜냐하면 우리 집 돼지는 어머니와 넷째 누나가 온갖 정성을 들여 키운 것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집에서 묵돈이 될 만한 부업이라고는 돼지치기뿐이었다. 돼지가 우리 집의 살림 밑천인 것을 뻔히 알고 있는 나로서는 선뜻 어머니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내가 아무리 사양해도 이미 마음을 굳힌 듯 내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거절해봤자 설복할 방법이 없어서 나는 어머니와 넷째 누나의 고마운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학교에 입학하기 며칠 전 나는 넷째 누나와 함께 백화점에 가서 120원을 주고 상해 보석표 손목시계를 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나는 손목시계를 꺼내보고 또 보았다. 귓가에 대면 들려오는 째깍째깍하는 소리는 마치도 아름다운 음악 같았다. 이 손목시계는 어머니와 넷째 누나가 부지런히 노동한 대가로 얻은 소중한 물건이자 나의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축원이었다. 손목시계를 차는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는 가족에 대한 감사와 존경이 밀려왔고 또 어려운 집안에 대한 안타까움도 교차했다. 나는 이 작은 시계를 보면서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리라 굳게 다짐했다. 학교를 다니는 수년간 손목시계는 나에게 매일매일 가족의 사랑과 응원을 느끼게 해주는 소중한 존재였다. 내가 공부에 게을러지는 것 같으면 시계 소리는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가 시간을 아끼라고 다그치는 것처럼 들려왔다. 때로는 가족을 그리워하는 나의 마음을 달래주기도 했다. 학교를 졸업하고 홀로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사업하던 시절, 손목시계는 항상 내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줬다. 사업이 어려워 좌절할 때 시계 소리는 분발하라고 응원해줬고, 외로움에 젖을 때 시계는 정다운 딱친구처럼 묵묵히 곁을 지켜줬다. 또
포기하고 싶을 때 나에게 용기를 내라고 격려해줬고 작은 성과를 거둘 때 절대 자만하지 말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고 속삭여줬다. 손목시계는 침묵의 수호자 마냥 내 삶의 려성을 지켜봤다. 도전과 정겨운 온기로 가득 찼던 그 세월을 회상할 때마다 어머니가 품었던 기대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하다. 손목시계에 깃든 가족의 사랑에 마음이 따뜻해 난다. 지금 나에게는 비싼 손목시계도 있지만 별로 차고 다니지 않는다. 그것은 어려웠던 시절에 보배처럼 아꼈던 손목시계만큼은 진한 감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별의별 디자인의 시계가 다 나와도 어머니와 넷째 누나가 지극정성으로 키운 돼지를 팔아 사줬던 그 손목시계와는 비교할 수 없으리라. 그 손목시계는 영원히 나의 마음속에 아로 새겨져 있을 것이다.

네, 금방 태승호 작가님의 손목시계라는 작품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그 손목시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의 손목시계들이 지금 많이 멈춰서 있는 그런 상황이 많겠죠. 그렇지만 그 안에 시간은 영원히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작가님의 글 속에서 보여줬듯이 시간이 오래됐지만 그 속에 깃든 사랑과 추억은 영원히 여전히 네, 그 손목시계 안에 숭배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0: 您现在收听的是黑龙江朝鲜语广播。
1: 기쁨과슬픔을함께하는라디오쉼터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신 우리 가족분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회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르녹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만나보시죠.

네, 행복한 문학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음 산책 코너입니다.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면 우리를 구원해주는 한마디가 있죠. 바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지금 이 순간이라 하면 늘 흐릿한 것 같습니다. 내일 걱정에 어제 후회에 사로잡히다 보면 정작 내 손에 쥐어진 오늘의 기회를 놓치기 일쑤죠.

매일마저한 작은 일에 전념하며 힘을 키워보십시오. 네, 우리처럼 신문 방송에 정사할 경우 단편의 기사를 번역한다든가 아무런 주제 하나를 갖고서도 나만의 기획안을 만들어보며 화면을 상상해본다든가 네, 먼 걸 때리는 잠깐의 시간이라도 나 자신이 프로 감독이 된 듯한 기분입니다. 소중한 지금의 경험이 쌓여 전문가로 성장할 토대가 마련됩니다.

네,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 여러분께 작은 실천법을 알려드립니다. 네, 첫 번째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일을 정하십시오. 통제 불가능한 것은 과감히 내려놓고요. 네, 두 번째는 매일 세 가지 작은 성공을 기록하기입니다. 네, 오늘 완성한 소중한 순간들에 감사하십시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먼 미래를 바꾸는 힘은 놀랍게도 지금 내가 선택하는 이 작은 걸음에 숨어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지금이 빛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학을 통해 우리는 삶에 대한 태도를 배웁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인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혜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인생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아이를 키우면서 알츠하이머에 걸린 엄마를 돌보는 일은 마냥 쉽지는 않았다. 주위에서 엄마를 양로원에 보내라고 권고했지만 나는 그럴 수 없어 함께 지내왔었다. 엄마의 병세는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는데 엄밤을 자지 않고 물건을 두드리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말하는가 하면 화장실 변기를 밥상이라고 하면서 반찬을 그 위에 넣기도 하고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여기저기 문질러 놓기도 했다. 가끔은 나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어린아이처럼 절절 따라다니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밥을 해준다면서 밥가마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다 타버리게 하기도 했다.

엄마는 점점 아이가 되어 갔다. 딸애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덩달아 자기도 먹고 싶다고 때를 부렸고, 입맛이 없다며 식사를 거부할 때면 나는 아이를 달래듯 아이스크림이라고 구슬려서 밥을 입에 또 넣어주었다. 목욕을 할 때면 나보다 어린 딸의 말을 잘 따라주어서 유치원생인 딸애가 할머니의 목욕을 거들어줬다. 엄마를 보살피면서 가끔은 너무 힘들어 도와주지 못할 망정 애만 먹인다고 원망도 많이 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차라리 애를 먹여도 좋으니 제발 가지 말라고 속으로 애원했다. 엄마가 없으면 나는 어찌 살아갈지 막막하여 많이 울었다. 그 순간 오로지 엄마랑 더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의사 선생님한테 엄마를 제발 살려달라고 목숨만 보토에게 해달라고 애를 했다. 이런 내 마음을 알았는지 엄마는 나를 홀로 두지 않았다.

엄마는 목숨은 구했는데 음식을 드시지 못하여 류동식을 겨우 드실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도 나는 너무 기뻤다. 엄마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다행스럽다고 여겼다. 엄마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기뻤고 살 수 있었다.

이렇게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스무 날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다. 병원에서는 이제 그만 퇴원하라고 했다. 링게르 주사를 빼고 집에 오니 엄마는 전에 비해 더욱 식사를 보탰다. 엄마는 하루하루 야위어 갔고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다. 매일 숨가쁘게 호흡하는 엄마의 숨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엄마는 병환에 있으면서도 선녀를 늘 마음에 두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딸애가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에게 물이라도 떠넣어주면 이상하게 그것만은 넘겼다. 하루하루 뼈가 앙상하게 말라가는 엄마를 보는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도대체 효도가 뭐길래? 힘들게 숨을 쉬는 엄마를 보면서 때론 고통에서의 해탈이 엄마에게 더 필요할지 모른다는 생각도 해봤다.

너무 힘들지. 난 엄마와 너무 함께하고 싶어. 엄마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엄마를 이리도 고통스럽게 할지는 나도 몰랐어. 미안해. 엄마가 생전에 해달라는 대로 해주지 못해서. 나는 엄마의 귓가에 이렇게 말하면서 펑펑 울었다.

고통스러워하는 엄마를 안쓰럽게 지켜보면서 불안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하루였다. 그날 엄마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더니 영영 세상을 떠나갔다.

몸은 따스한데 심장이 멈췄다. 우리 엄마 안 죽었어. 우리 엄마 안 죽었어. 나는 미친 듯이 날뛰면서 엄마를 데려가지 못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12월의 초유가 내 뼛속까지 스며들어왔다.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지금도 파란 하늘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과연 엄마한테 최선을 다했는지를 물어보니 정답은 여전히 모르겠다. 그 무너진 하늘을 떠받들고 나는 엄마를 마음속에 그리면서 엄마 사랑에 힘입어 꿋꿋하게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네, 하늘이 무너지던 날. 남계화님의 작품이었습니다. 네, 엄마라는 단어만으로도 마음이 찡해납니다. 산나물 캐러 가는 길도 어미등에 엎여가면 꺾이리다고 했습니다. 작품을 따라 우리 마음도 같이 녹아드는 것 같습니다. 산은 높아도 부모 은혜 아래 있고 바다는 깊어도 자식 사랑 안에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해가 갈수록 쇠약해 가지만 살아계신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더없는 정신적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창가에 앉아 흐르는 시간 속에서도 변치 않을 그 사랑을 떠올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세 번 기회를 만나다라는 책 중에는 일과 생활에서 다양한 시련에 부딪힐 수 있고 수많은 좌절과 고통에 빠질 수 있지만 우리가 좌절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달관적인 태도라고 했습니다. 달관적인 태도는 전 현실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사 좋지 않은 현실을 만나도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 믿고 더 당당하게 더 즐겁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는 언제나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달관적인 태도가 아니겠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입니다. 일정 개최된 2026년 흥룡강성 특색 문화관광홍보회에서 우리성건 2026년 하계 피서관광 100일 행동을 공식 시작하고 실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100일 행동은 10대 향상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고품질 관광 코스 최적화, 문화관광 업태 혁신, 숙박 료식 품질 업그레이드, 교통 통행 보장, 민생 소비 혜택 제공, 관광지 시설 품질 개선 등 다양한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전 지역에 걸쳐 세심하게 정비해 여름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관광상품 공급 측면에서 우리성은 10대 정품 테마 코스를 알신대로 기획해 얼음도시 풍정과 국경지역의 강변경관, 삼림 피서힐링, 시골의 전원풍경, 수학료행 및 문화박람회 탐방, 자가운전료행 등 다양한 관광지를 연결했습니다. 물놀이와 피서가 제철인 지금 10대 취미 래프팅 명소가 동시에 개장했고 10대 정품 자가운전 캠핑장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10대 문화예술 행사가 여름 내내 이어지며 중로 문화장터, 할빈의 여름 음악 시즌, 각 지역의 특색 공연, 민속 예술 시즌이 차례로 펼쳐집니다. 10대 국경 특색 행사에는 동극 문화 시즌, 흥계호 낚시, 중로 카니발, 국경강 문화 관광 축제, 마카 북극광 축제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젊은 층과 가족 단위 관광객들을 위한 10대 트렌디한 취미 활동이 마련됐습니다. 동북지역 축구리그, 항공캠핑, 영화주간, 꽃바다 시즌, 승마대회, 삼림 트레킹 등 새롭고 트렌디한 체험들이 분위기를 가득 채우며 여름 여행과 가족 나들이의 핫플레이스로 자리했습니다.

잡고 있습니다. 스포츠와 관광을 깊이 융합해 경기 따라 룡강 여행을 주제로 한 러닝, 구기 종목, 수상 경기, 야외 활동, 트렌디한 레저 등 7개 부문 50여 개의 정품 경기를 선보이며 경기 플러스 관광, 플러스 미식, 플러스 소비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조성해 경기 관람과 비서, 활기찬 여행을 위한 특색 있는 새로운 체험 방식을 제공합니다. 한편 할빈국제맥주축제, 지치할 바비큐축제 등 10대 미식축제도 잇따라 펼쳐지게 됩니다. 일정 개최된 2026 흥룡강성 특색문화관광홍보회에 러시아, 태국 등 13개 국가 및 지역의 정재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경을 뛰어넘는 이번 문화관광대회에서 20도의 청량한 룡강이 여름철 관광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선보였을 뿐만 아니라 해외 벗들의 진심 어린 찬사를 받았습니다. 홍보회에서 흥룡강성이 2026년 여름철 비서관광 100일 행동 시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즐길거리, 새로운 업태, 새로운 시나리오를 아우르는 여름철 문화관광의 전경도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완비된 산업 배치와 진심 어린 혜택 정책은 해외 귀빈들의 극찬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상생 협력의 넓은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약 3,000km에 달하는 국경선을 보유한 우리 성은 강을 사이에 두고 러시아 극동 도시들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중로 무비자 정책에 힘입어 현재 국경 주말 여행이 양국 협력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풍부한 문화 관광 업태는 향항 오문 대만 및 동남아 시장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직항 노선이 계속 증편됨에 따라 수학 여행, 홍색 관광 등 새로운 수요가 빠르게 창출되고 있습니다. 올해 룡강에서는 여름철 비서 관광, 현지역 심층 여행의 인기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6월 이후 우리성 여름철 관광의 금생량과 예약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력한 시장 흡인력은 수많은 문화관광 기업과 연수기관의 발빠른 시장 진출을 이끌고 있습니다. 정오가 막 지난 시각, 할빈 빙설대세계 단지 내 맥주 텐트는 이미 좌석의 60% 이상이 찼습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은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이들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저녁 행사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7월 초 막을 올린 제24회 할빈 국제맥주축제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얼음도시 할빈의 여름 문화관광 콘텐츠를 풍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맥주축제에서는 서부 예취공원을 새롭게 조성하고 맛있는 먹거리와 맥주, 문화장터, 무형 문화유산 야간관광, 스포츠 경기 등을 아우르는 8개 테마구역을 마련했습니다. 행사장 면적과 규모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눈꽃 대관람차 아래에 마련된 할빈 로컬 문화장터는 많은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찾는 인기 공간입니다. 이곳에는 문화관광기업과 무형문화유산 장인 등 44개 부스가 입점했습니다. 바로 옆에 북대황 판화전시 부스 역시 많은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수십 점의 작품에는 흑토지에서의 노동 풍경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마그넷과 열쇠 고리, 문진 등 문화상품은 예술성과 실용성을 모두 갖췄습니다. 3D 프린팅으로 제작한 도시 랜드마크 피규어와 맞춤형 배지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굿즈도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해가 저물자 단지 내 12만 평방미터 규모의 무형 문화유산 전등회에 설치된 등불들이 하나둘 불을 밝혔습니다. 전통 등불에 첨단 조명, 영상 기술을 접목해 화려한 야간 경관을 선보였습니다. 이제 할빈 국제맥주축제는 단순한 맥주축제를 넘어 무형 문화유산 전승과 야간 소비, 국제 교류를 잇는 문화허브로 발전하며 할빈의 사계절 문화관광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중로 국경에 자리한 수분아시는 서늘한 기후, 우수한 생태환경과 완벽한 여행 숙박시설을 바탕으로 여름철 자가용 피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산동성, 련영성, 길림성 등지에서 온 대규모 관광객들이 자가용으로 수분화를 찾아 호텔, 민박, 자가용 캠핑장에 머물며 섭씨 22도의 천연 서늘한 여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수분화시의 피서 자가용 여행 열기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분아의 삼림 피복률은 75%를 넘어 충분한 음이온을 공급하며 여름의 평균 기온은 섭씨 22.5도에 불과해 덥지 않고 습하지 않은 천연 피서 산소 카페입니다. 많은 산동성 관광객들은 저희 331 국도를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며 수분아를 피서의 최종 목적지로 삼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러시아식 정취가 다분한 거리를 거닐고 국문 관광지를 방문해 국경의 이국적인 정취를 느끼는 동시에 서늘한 저녁 바람을 만끽했습니다. 현재 수분아의 여름 문화 관광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서늘한 피서, 국경 관광, 자가용 캠핑 등 다양한 업태가 융합해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분아에서는 자가용 료행 관련 편의 서비스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여름 문화 관광 상품을 풍부하게 만들어 쾌적한 기후와 따뜻한 서비스로 더 많은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며 서늘한 수분아라는 피서 문화 관광 명함을 더욱 빛낼 계획입니다. 최근 흥룡강성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100톤급 자율 항행 비상장애물 제거선이 모든 항목의 시험 항해와 법정 검사를 무사히 마치고 인도 및 실전 투입이 가능한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북부 지역의 내륙 하천과 국경 하천에 대한 비상 대응 능력이 효과적으로 향상될 전망입니다. 소개에 따르면 이 자율항행 비상장애물 제거선은 현재 흥룡강 수역에서 전방향 회선이 가능한 가장 큰 장애물 제거선입니다. 자항식 비상장애물 제거선은 수상구조와 수상크레인 기능을 결합한 선박으로 강에서 침몰 사고가 발생하거나 항로 장애물을 정리해야 할 경우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 효율을 50%에서 80%까지 향상시켜 구조 및 지원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올해 전국 여름 곡물이 풍작을 거뒀습니다. 전국 여름 곡물 파종 면적은 기본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했고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안정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여름 곡물 총 생산량은 3014억 9천만 근으로 사상 처음 3천억 근을 돌파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련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64번째 시간입니다. 행디 어머니는 마치도 그늘진 곳에서 자라난 풀과도 같았다. 이런 풀은 가늘고도 만문하여 마치 흙을 뚫고 서서 나오지 못한 부추싹과도 같이 보기에는 귀여우나 저항력이 너무 약하고 잘 끊어지므로 독충들이 제일 즐겨 갉아먹고 짐승들도 가장 잘 뜯어먹고 짓밟아 뭉개버린다. 하지만 만약 이 나약한 풀을 햇빛 넘치는 곳에 심는다면 충분한 수분과 영양을 흡수하고 억세게 자라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걸 키우기란 수월치가 않다. 목 놓아 울고 있던 행디 어머니는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대뜸 울음을 뚝 그쳤다.
1: 행디야, 무슨 일이야?
2: 어머니, 어서 문 열어요. 들어가서 말하겠어요.
1: 날이 밝자면 아직 멀었는데 가서 자거라. 날이 새면 그때 와.
0: 딸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이렇게 말하고 난 그는 다시 고쳐 생각하고 급히 눈물을 닦고 구들에서 뛰어내려가 문을 열었다. 새벽빛이 조심스레 창문을 오르만지고 있었다. 어둑시그레한 집안은 아직 아무것도 똑똑히 보이지 않았다. 행리는 어머니 앞에 마주 섰으나 눈물에 젖은 어머니의 얼굴을 바로 볼 수 없었다. 하지만 방금 엿들은 흐느낌 소리로 미루어 어머니의 입술이 움실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들어서사 바람으로 따져 물었다.
2: 어머니, 왜 울어요?
1: 아무것도 아니야.
0: 어머니는 억지로 터져 나오는 울음을 참았다. 하지만 여전히 슬픔이 어려 있는 목소리는 더더욱 떨렸다.
1: 행리야, 뭘 찾으려고?
2: 어머니.
0: 행리는 어머니가 왜 울었는지 더 개여물을 염도 못하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2: 어머니, 아버진 어떤 사람이에요?
1: 뭐?
0: 행디 어머니는 놀랍고도 이상스러워 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비록 딸의 낯색을 똑똑히 볼 수는 없었으나 그가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감촉하였다. 놀라움에 뒤따라 인차 공포를 느꼈다. 그는 애써 자신을 진정시키고 말하였다.
1: 아, 그가 무슨 사람이겠니? 아, 너의 아버지지. 어째서 그런 말을 묻는데?
2: 어머님 몰라요? 그가 뭘 하자고 집에다 모성기를 남몰래 설치했겠어요? 오직 매국노 간첩들만이 그런 짓을 해요. 어머니, 어서 말해요.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0: 행리는 말할수록 적개심이 북받쳐 어머니의 손을 으스러지게 잡았다. 놀랐다. 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리는 딸의 손이 얼음장같이 찬 것을 느끼고 갑자기 온몸을 부르르 떨더니 맥없이 구들가에 주저앉았다. 그는 비록 무전기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으나 딸에는 그것이 매국노의 증거물이라는 것을 이미 알아차린 것이 분명하였다. 그는 더는 숨기고 있을 수 없었다. 하지만 다시 무시무시한 효과를 생각하고 될수록 도포 감추지 않으면 안 되었다.
1: 행디야, 어떤 소리 걷어쳐? 어떻게 그럴 수 있겠...
0: 그는 힘겨우게 말하였다. 행디는 잡고 있던 어머니의 손을 획 뿌리치며 결연히 말했다.
2: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일은 사람들 앞에 내놓지 못할 짓이에요. 전 이미 똑똑히 알았어요. 제가 어머니에게 물어보는 것은 그가 도대체 무슨 사람인가를 알려고 그래요. 어머니도 모른다니 그럼 됐어요.
0: 행디는 말을 마치자 획 돌아서서 밖으로 나갔다. 행디 어머니는 이 순간 호흡마저 뚝 멎어버렸다. 그는 이때야 비로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아차린 듯이 벌떡 일어나서 딸의 팔을 붙들었다.
1: 행디야, 너 어디가?
2: 간부를 찾아가요.
1: 간부? 안 돼, 안 돼, 너 못 가.
2: 네?
0: 행디는 더욱이 놀랐다. 행디 어머니의 목소리는 진정되었다.
1: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잘못되지 않니?
2: 아버지? 전 그따위 간첩질하는 아버지는 싫어요.
0: 행디는 고통스럽게 미간을 찡그리며 증오심에 불타서 대답하였다. 지금의 행디는 몇 년 전 큰아버지 왕요일을 처단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불쌍히 여기던 행디가 아니었다. 애어린 소녀로부터 성숙된 처녀로 자란 그는 몇 해째 혁명적 교양과 전부의 시련을 고치고 다정한 것 사랑하는 사람 덕광이한테 영향을 받아 마음도 옥세고 아름답게 자라났다. 그러게 왕간지의 행위를 발견하자 마음속에 먼저 아버지란 생각이 아니라 사무치는 증오심과 적개심이 불타올랐던 것이다. 그러나 방금 그 말이 입 밖에 나가고 앞에 서 있는 어머니의 가냘픈 모습이 눈에 안겨오자 그는 마치도 이때야 비로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가 일깨워주는 말을 듣고 이 일이 자기 집에 어떤 후과를 가져오겠는가에 생각이 미쳐 전신에 소름이 끼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동정심에 사로잡혀 다시 어머니의 손을 다잡고 위안하였다.
2: 어머니는 아직도 매국노질 하는 놈이 가장 나쁜 놈이라는 걸 모르나요? 악독한 외놈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해쳤어요. 덕강이 어머니와 만자동생을 봐요. 외놈들에게 얼마나 참혹한 피해를 받았어요. 어머니는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어머니, 마음 놓아요. 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죄상이 얼마나 크든지 간에 우리 인민정부는 공정하게 처리할 거예요. 두려워 말아요. 전 이제 가서 보고하겠어요.
0: 행디 어머니는 몸에 칼이 박히고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것만 같았다. 순진한 아이가 어떻게 어머니의 처지를 알 수 있으랴. 행디 어머니는 그 이후로는 딸의 행동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자 갑자기 딸이 두려워졌다. 그는 행디가 낯설은 사람으로 생각되었으며 마치 자기가 낳은 아이가 무쇠로 빗어낸 듯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도 알아주지 않는 것만 같이 느껴졌다. 그러나 자기는 어머니였고 아이는 자기가 낳아 키운 아이인데 어머니로서 그가 자기의 아이를 두려워할 수 있겠는가? 행디 어머니는 갑자기 태도가 강경해졌다. 그는 한 걸음 나서며 딸의 옷소매를 붙들고 강경한 어조로 말하였다.
1: 행디야, 너 너 말을 가지겠니? 버리겠니?
2: 어머니, 두려워 말아요. 우리 인민정부는 절대로 좋은 사람에겐 죄를 씌우지 않아요. 한 사람이 한 짓은 그 본인만이 책임져야죠, 어머니.
1: 네 어머니도 매국노라면 어쩌겠니?
2: 네? 어머니가?
1: 그렇다. 나도
0: 행리는 금시 연하고 긴 눈썹을 까칠하게 세우고 두 눈을 살구알처럼 동그랗게 떴다. 그는 창문으로 흘러드는 새벽빛에 전신의 윤곽이 점차 뚜렷해지는 어머니를 멍청하니 바라보더니 뒤미처 두 눈썹을 동시에 모두어 콧마루 위에 맞붙였다. 입술은 바르르 떨렸고 이빨은 꼭 악물어졌다. 그는 왼손을 부들부들 떨며 가슴에 가져가서 옷자락을 쥐어뜯었다. 가슴 속에 마치도 바늘쌈지가 들어간 듯하였다. 두 눈이 점차 흐려졌다.
1: 행디야. 아니.
0: 행디 어머니는 그 소리에 딸이 이렇게도 혼나간 사람처럼 될 줄은 생각도 못하였다. 무서운 고통이 또다시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딸을 활짝 끌어안고 대성 통곡을 하였다. 불현듯 그는 딸도 흐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딸의 눈물과 자기의 눈물이 함께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에게는 더는 자신을 억제할 힘이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맥없이 아래로 물러앉아 무릎을 꿇고 두 팔로 딸의 다리를 꼭 끌어안으며 울부짖었다.
1: 행디야, 네 애미도 제가 있단다. 엄마는 널 볼 낯이 없구나. 난 갈탕 맞아 마땅하다.
0: 행리 어머니는 울면서 떠듬떠듬 모든 사연을 딸에게 알려주었다. 처녀의 마음은 갑자기 변화를 일으켰다. 처음엔 어머니와 왕장쇠가 몹시 저수스러웠다. 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왕간지의 앞잡이로 되고 매국노를 까발키지 않은 그들의 행위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러나 뒷이어 또 어머니와 왕장쇠가 가엾게 생각되었다. 그들의 불행과 긴긴 세월을 암흑 속에서 보내온 생활에 동정이 갔다. 그러나 또 이 동정심을 뒤엎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뭇없이 사라져버렸다. 비록 그들은 자기의 친부모이고 그들의 그런 관계가 있었기에 자기의 생명이 있을 수 있었지만 그는 그 관계가 부당하고 타락적이며 지옥스러운 것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어머니와 왕장쇠의 잘못을 왕간지의 죄악과 비교할 때 그는 그들에 대한 증오를 모조리 왕간지 한 몸에 옮겨놓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심지어 어머니와 왕장쇠는 아무런 죄도 없다고 생각되었다. 행디의 마음은 이리저리 변하고 고통 속에 잠겨 아무리 해도 냉정해질 수 없었다. 그는 머리를 숙였다. 아직도 다리를 끌어안고 우는 어머니는 뜨거운 눈물로 그의 바지가랭이를 푹 적셔놓았다. 그는 급히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키며 흐느꼈다.
2: 어머니, 제 말을 들어봐요.
1: 행디야, 너 가서 보고하거라. 이 애미는 그 짐승 같은 물건장과 같이 죽는다 해도 달갑게 여기겠다. 이런 생활에 나는 아무 때고 죽기 마련이다. 앵디야, 난 너와 그 불쌍한 장쇠를 위해
2: 어머니 말씀이 옳아요. 전 가서 보고하겠어요. 어머니, 우린 양심을 속이면 안 돼요. 자신에게 죄가 있으면 응당 가서 자수해야 해요. 어머니는 왕간지의 강박이 못 이겨 그의 꾀임수에 빠졌으나 인민정부에서는 관대 용서해 줄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 두려워 말아요.
1: 행리야, 너 말해.
0: 어머니는 뼈저린 치욕과 고통을 담아 입을 열었다.
1: 너 어머니를 나무라지 않아? 장쇠를 아버지라고 인정해?
0: 행리는 명치끝이 따끔하였다. 그는 가엽고 불행한 어머니를 흘낏 바라보고는 아무런 대답 없이 나가버렸다. 날이 밝았다. 부지런한 농민들은 벌써 일어나 쟁기들을 손질하며 일 나갈 차비를 하고 있었다. 밤낮 바삐도는 여자들도 약간 피진 눈을 껌뻑이고 긴 하품을 하며 부엌에 내려가 밥을 짓기 시작하였다. 이윽고 굴뚝에서 파란 연기가 뿜어나와 시뿌연 안개와 뒤섞이었다. 잠에서 깨어난 상간마을은 마치도 엷은 은초사를 덮어쓴 것만 같았다. 서산봉우리 위에 떠있는 구름장들은 사람들이 아직 아침해를 보지도 못했을 때 벌써 아침 노을에 빨갛게 물들어 마치 백옥 위에 한 줄 한 줄 장식한 고운 보석같이 보였다. 행리는 중간문을 나서기 바쁘게 왕간지와 마주쳤다. 왕간지는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전보를 다 친 뒤 동정을 엿들어 보려고 아내의 창문가에 다가갔었다. 집안에서 새어나오는 울음소리에 부쩍 마음이 끌려 귀를 감구었던 그는 온몸에 진땀이 쭉 내배였었다. 행리는 승냥이를 만난 것 같아 화락 덮쳐들어 왕간지를 비틀어 잡고 면직 물어 뜯어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러나 왕간지 몸에 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아무 내색 없이 밖으로 걸어나갔다. 그런데 왕간지가 도리어 팔로 그를 가로막았다.
3: 행리야, 언제 학교에 돌아가니?
2: 오늘 아침에 가야 해요.
3: 며칠 더 놀다 가려무나. 아, 너와 의논할 일이 있는데.
2: 아, 그럼 좋아요. 제가 돌아와서 이야기하자요.
0: 행리는 빨리 몸을 빼내려고 대답하며 발을 옮겼다.
3: 너 어딜 가니?
0: 왕간지는 또 그를 가로막았다.
2: 녹강이를 찾아가요. 곧 돌아와요.
3: 잠깐만. 집안에 들어가자. 내 너와 몇 마디 할 말이 있다. 자, 들어가자.
0: 행리는 순간 추춤하였으나 들어가지 않는다면 의심을 살 것 같아서 하는 수 없이 뒤따라 방 안에 들어갔다. 드라마 숨바귀꽃 6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4: ...北京时间13点整。
5: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6: 中波873kHz，초단파103.5MHz，黑龙江조선어방송입니다。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다는 소서가 지났는데요. 농촌에서는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모를 심어 놓아야 벼의 성장에 도움이 되므로 소서 전에 모래기를 끊는다고 합니다. 여름의 무더위를 넘기는 데는 고향보다 더 좋은 곳이 없다고 하는데요. 타향에서 맛볼 수 없는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고향 음식들은 무더위에 지친 분들에게 보양식으로 제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청아마당은 무더위를 달래면서 고향의 여름을 한껏 즐길 수 있는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노래 우리네 모아산을 감상합시다.

0: 경도에서 살고 있는 엄경옥 씨가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네, 안녕하세요. 지금 기업인들도 사업이 잘 안 되고 힘들게 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들이 자식 돕는 마음으로 주말 장터에도 자주 오시고

0: 행복한 인생을 사는 방법은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연길시의 리설매 씨는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가까운 강가로 가서 고기도 구워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과 같이 여름 더위를 피하고 즐거운 시간도 보낸다면 인생이 너무 행복할 것이라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소품 계약서를 감상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요청한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여기 돼지고기 매대 원갑을 못 봤습니까? 못 봤다고? 야, 저 원갑이 워낙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아, 그런데 두 살이 어찌 센지 그래서 내가 좀 피랄까 하다가 얘네 우주 막 심술랑 막 피운다. 아, 그런데 어디를 갔을까? 화장실을 갔을까? 어? 저기 오는구만. 도트바이 하면서도 어쩌나기는 내가 무도를 못쳐서 그렇게 심술을 피우고 그리고 그 한바코 아줌마하고 싸만 건기래 녹임도
0: 아이고 아줌마에 내 아줌마가 춤 못쳐서 그 한바까지가 싸매는 줄 알고
1: 그럼
0: 한바까지 군자 짜를 못 맞추니까 싸미 되겠지 아이고 왈줄알고 원래 그렇지 그만도 한발 턴에 디디고 이따가 없어
1: 아 다치지 마
0: 그렇지 없어
1: 아 이래지 마
0: 군자짜 말아야 되는데 그 똥물 항사리 같은 아가 다리에 이래 가지고 쿵짝짝 그래서 쌈이 된겠지
1: 나는 인간도 습더구마 나는 그 아줌마에 내한테 더 안개 쓰면 씹습더구마
0: 예 저 왔게 습구마 콕 저와 합서
1: 아이고 저책부터
0: 예 저 왔게 습구마
1: 아줌마이는 내가 무도를 못해서 애들 낫지 콩닥짝

0: 저렇게 등살이 씨야 하길래 몇 해 동안 혼자 과부로 살면서도 혼사 말이 들어오는 게 없지.
1: 아줌마, 내한테 혼사 말이 들어오는지 아이 들어오는지 아줌마 어떻게 아무튼?
0: 예? 어째 모르겠음도 알다뿐이지. 아줌마니 내한테서 혼사 말이 못 들어봅니. 그는 어느 사람들한테 혼사란 혼혼혼 혼자도 못 들어본다. 예예. 예.
1: 저 먼데 한국에는 이

0: 돼지고기를 파악마.
1: 이 집에서 돼지고기를 판다고? 아줌마 이제 이제 무슨게라도 이 집에서 돼지고기를 판다고?
0: 떡을 굴어. 야 언니 이 집에서 돼지고기를 판다 했음도 이 집에서 돼지고기를 팝니다 이랬음도.
1: 집에서 돼지고기를 판다 이랬어. 이 집에서 돼지고기를 팠구만 이랬지.
0: 아이, 야, 아니 이 집에서 돼지고기를 팝니다 이랬어. 이 집에서 돼지고기를 팝니다 이랬었지.
1: 아줌마 여기서 이 집에서 돼지고기를 판다시구만.
0: 야, 이 아줌마 이거. 아까. 어디 팔지 구이랑도 에? 그만 말하고 칼로스 예원아 이 골목에서 아줌마의 빚이 실렸어라도 아줌마의 돼지고기 다 싸고 내 아줌마의 쪼가버려야 되지 알겠다. 아줌마 내가 아줌마의 돼지고기를 내 다 싸면 아줌마의 다른 데를 가겠습니다.
1: 아줌마의 무슨 우리 집에 돼지고기를 다 싸겠어?
0: 글쎄 내 아줌마의 돼지고기를 다 싸면 아줌마의 다른 데를 가겠는가 말이야.
1: 우리 집에 돼지고기를 타서 다시...
0: 예
1: 정말 우리 집 돼지고기
0: 아 예 예 아줌마 예 들어갑시다. 여기 있는 것들이 죽은 고기고 산 고기고 여기 있는 고기랑 고기 있는 다 싸겠습니다.
1: 아줌마 우리 집에 돼지고기를 타서 뭐 다 싸겠다 말씀.
0: 예 그래서 이 집에 그래서 집도구 매대구 그래서 죽은 돼지 죽은 고기고 그래서 산 고기고 이 안에 고기랑 고기 있는 몽땅 다 싸겠습니다. 예. 예예예. 이 이만 원. 아니 이만 원 무슨 아예 만큼만 무슨.
1: 아줌마이들. 이만 원도.
0: 그러면. 어때 이 자식아 양 이거 좀 미리 이래 맞어.
1: 8만 원만 냈어.
0: 무슨 8만 원?
1: 이 아줌마이들.
0: 에이 이건 애기 무슨 8만 원 무슨 아예 만큼만 무슨 대. 에 더 잠깐만. 내 두 돈 가지러 갔다 올세요. 아줌마 이 돼지고기 다 정도 내놓으세요.
1: 예.
0: 예, 8만 원을 사겠어.
1: 아이고 알았어. 얼씨도 갔다 올세요.
0: 예.

0: 내대잼도 번저히 이만한 거 저 도토바 같은 나그네 어찌는가 보느라고 헐레부기 해서 8만원을 했대. 정말 8만원 나를 준다구만. 여러분들 내 말 듣고 예? 절대 어디 가서 외우지 맙소. 예? 저 나그네 잼도 안가리 띄운 후에 거저 정신 푸떡 들어갔고 예? 돼지고기 장사를 거저 똑같이 해서 예? 만원짜리 묶음이 잼 매식해서는 이렇게 꽁지에 넣었었구만. 내 요렇게 곱게 생긴 과부 혼자서요 돼지고기 장사를 한다고 정말 알게 모르게 뒤에서 많이 생각해 줬었구만. 그래서 네 오늘 이렇게 인사도 할 겸 속심도 나눌 겸 이래 그 동물한 살이 같은 안가 중간에 가서 팍 깨던 바람 지금도 우리 전쟁 했지 아이 됐지 해도 내 그래서 도토바이 어우 도토바이 온다.
1: 아니 언제 아직도 정관 아이나
0: 예. 저는 가져왔습니다.
1: 어, 이게 예. 8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짜리 저축통 됩니다. 예.
0: 아, 8만 원이랬는데 왜 10만 원인데?
1: 어? 어. 저 아줌마하고 내일에 아래 옷집에서 돼지고기 장사지라 하면서 예. 서로 기어는 미분정도 들고 고분정도 들었는데 그 미분정에서 만 원, 고분정에서 만 원 이렇게 2만 원 해서 내 보태서 그저 10만 원 다 드리는 게 됩니다. 예.

0: 10만 원.
1: 못 때린다. 아줌마 정신 차렸어. 정신 차렸어.
0: 이게 내 정신 얼숨도.
1: 에 얼숨 마셔 어째.
0: 아줌마 그걸로 여기 꼬집밥 없어.
1: 어디
0: 여기로 그래고.
1: 아이고 이렇게 고분은 아줌마는 내 어떻게 꼬집숨도. 그 아줌마 그래도 말고 이 손을 내게도 벗하고 좀 콱 꼬집어 먹어.
0: 아이고. 네. 아유 이거 좀 나 없어 빌라스구만.
1: 난 아이디어스구만.
0: 가만.
1: 이제 이 도둑놈들 아주 이거 잼도 이 가만 이거 내 거저 들여서 사야 됩지 이거.
0: 아이 어찌 물리자고 이래 잼도?
1: 물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아줌마하고 내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예.
0: 계약서를?
1: 예, 그래야 서로 물리지 못합니다.
0: 아이고 아줌마이 나 물리지 마소.
1: 내가 이제 방금 계약서를 썼는데 좀 내 읽음 아줌마이 들어봤소. 한번 들었어. 아줌마 또 글씨 해병소. 글씨 써서 그런 게 보내.
0: 예 예.
1: 계약서 드레줄 한보털과 드레바군답은 아래와 같이 계약을 맺는다.
0: 아이 무시게 아이 아즈바이 드레줄이고 드레바기고 하는 건 무시겜도.
1: 어? 야 아줌마이 아 지금 유머하시게 아이고 뭐입니까. 그래서 아줌마는 이렇게 곱게 생겼길래 드레박으로 상징하고 나는 그다맣게 생겼기 때문에 드레줄로 상징했단 말이야.
0: 알았어 그럼 날래 읽었어.
1: 여기 주의한대.
0: 예.
1: 자 아줌마 잠깐만 여기 들어가지.
0: 예.
1: 드레줄은 드레박이 내게로부터 예? 고기든 집조든 심지어 숨가진 식팔이든
2: 과부더기
1: 현우 여기 있는 물건을 몽땅 10만 원에 넘겨 소유한다. 어떻습니까?
0: 몽땅?
1: 예, 몽땅 10만 원에 넘겨.
0: 돈이 될구만!
1: 돈이 될지!
0: 다 썼을 거만!
1: 다 썼을 게! 예, 요거 남 얘기 좀 보세요.
0: 예, 예.
1: 아니. 이거 보세요.
0: 예,
1: 계약서는 쌍방이 지장이 찍힌 후부터 절대 물리지 못하도록 효과를 발생한다. 어느 일방이 찹쌀구비 기름떡처럼 햇빛을 대변해 보실 때에는 10만 원이라는 경제적 손상을 부담해야 한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0: 에휴 정말 잘 썼을 것만.
1: 잘 썼을 때.
0: 예.
1: 네, 그럼 지금 이게 시장 마치면 되는데.
0: 어제.
1: 그 이부 좀 빌립사.
0: 어머나 이 아줌마 오구만 웃겼구만. 이 포로대 낮에 어째 내 이부 빌래라고 이랬노.
1: 아이 좀 쓰자고 그래. 어째 그러겠습니까.
0: 어째 아무리 혼자 사는 가부 몸이라고 그렇게 이부 함부로 빌렸음도.
1: 아니 이 아줌마 무슨 말을 이렇게 함부. 아이 저 도장집이 없는 거 어찌랍니까.
0: 그런데
1: 그래서 아줌마 그 입신에 고치야 까는 거 좀 쓰다는데.
0: 아유 아줌마 이거 그렇다고 말은.
1: 빨리 없어 좀
0: 이거 보겠어. 주문 어디서
1: 아 깨끗하게 안 나고 그래 좀 잠깐만 돌아서 이불 아야 이불 뿜어야
0: 돌아서 옛날에 빨리 찍어줘.
1: 이럴 뿐 모른다. 계속 여기 내 이름 있지. 여기다가 내가 딱 짓고 계속 하드마기를 어떻게 여기다 예, 걸쭉하게 아니 그 요거 큰 걸로 좀 긴 걸로 써야 되지. 긴 걸로 좀
0: 이겜도?
1: 그걸 예, 딱 하고 계속 그만
0: 이래 필체 썰차 다 끝났음도
1: 다 끝났습니다. 예. 자 그럼 내 아줌마를 내 저 여기 거는 저축도자 10만 원짜리 헛들여야 되지. 자 확인하옵소. 확인하옵소.
0: 10만 원 없을 것
1: 없었지.
0: 아줌마에
1: 예.
0: 내가 저 얘기 어딘가 가서 몽땅 고개를 두고 갈게. 저 장사를 가서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
1: 아,
0: 어디를
1: 가기는 어디를 간다고 이랬는데.
0: 아줌마 지금 물리자고 이래 잼도.
1: 아이 물리는 게 아니라
0: 그래
1: 아줌마는 이젠 내겐데

0: 나 여기 나와. 아 이제 내 이럴 때는 뭐 하고 사니 이름도 요거 법사에 요거에 여기 이 법사 숨가진 18이든 과부든지 과부랑 썼잖아 과부든지 흔히 여기라도 몽땅 10만원을 넘겨서야 돼 이렇게 했는데 어째
1: 아께 읽을 때는 언제 과부든지 읽다 읽었는데
0: 아 여기 민백기 씌어지는 곳들에 하여도 대변인께 숨도 그래
1: 아무리 그렇다고 지리 억지강사의 숨도
0: 아 이 아줌마 이 아이들 아 그렇구나 막 가고 좋았어 아이고 내 도장 쓴 말이 됐어 잠깐만 저
1: 아 이거 뭐지
0: 예예 저 그 아줌마
1: 아이고 예
0: 그래 내가 정말 그렇게도 실수도 나는 예 그 아줌마를 내 이 마음속에 둔 지 오래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것도 쓱 이거 이제 관진지 뭐냐
1: 이 아줌마 어디에 냅둬 정신없지 나가 지금 그게 뭐 어떤 게라고 그거 쓰다 그랬는
0: 우리의 우리를 버리고 달아난 사람들을 보란 듯이 우리 둘이 이렇게 손을 맞잡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잘 살아보깁소 예
2: 화목한 가정은 건강한 사회의 밑거름입니다. 비옥한 토양에서 곡식이 건실하게 자랄 수 있듯이 가정이 화목하면 자식들이 출세하고 가정이 흥성해집니다. 연길시 북산가의 라순자 씨는 일본에 거주하는 막내 아들네 가족이 알콩달콩 화목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과 손녀의 생일을 축하하고 또 얼마 전 교수증을 취득한 며느리한테도 축하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잘 키워준 사돈 박하옥 씨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면서 노래 고향이 우릴 부른다를 요청해 왔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향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다면 가슴 깊이 따뜻함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 친구들과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둘러앉아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가며 마시는 술잔에는 고향의 따뜻한 정이 넘쳐흐릅니다. 북경에서 근무하는 리봉화 씨는 고향 도문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답니다. 올해는 고향에 갈 수 없다면서 고향에 계시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향은 언제나 우리를 포근하게 안아줍니다. 타향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분들은 항상 고향에 대한 고마움과 그리움을 절실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네, 그럼 모든 분들이 고향의 여름 정취를 마음껏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노래 고향 아리랑으로 오늘의 요청하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댄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라이션 인위에 开始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술을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속담을 알아보겠습니다.
1: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 라는 속담은 지나치게 늦게 시작한 일이 종종 자기 한계를 알지 못하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은 단순히 도둑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인생의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을 일깨워주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아직 익숙하지 않거나 미숙한 일을 할 때의 경계심과 책임감을 상기시켜주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의 유래를 한 이야기로 풀어보면서 그 속에 담긴 교훈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구철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구철은 어려서부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마을에서 제일 힘든 일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 없었고 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루하루 고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힘든 일에도 불구하고 구철은 언제나 자신의 상황에 불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힘든 일을 하며도 무엇인가를 더 배우고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는 언제나 노동자였고 책을 읽을 기회도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사기꾼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기꾼은 마을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미끼를 던지며 돈을 빼앗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구철은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사기꾼이 구철에게 다가와 자신에게 일을 시키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구철은 처음에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몰랐지만 사기꾼은 매우 친절하게 그를 설득했습니다. 그는 구철에게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몰래 도둑질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구철은 처음에는 그 제안에 대해 의심을 가졌지만 사기꾼이 그의 말대로 몇 번의 일을 통해 큰 돈을 벌게 되자 점차 유혹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몰래 도둑질을 배우고 그것으로 생활을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훔치는 일이 점점 익숙해졌고 구철은 이를 통해 얻는 돈으로 점차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도둑질을 계속하면서도 구철은 자신이 정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많은 도둑질을 저지르며 그로 인해 얻는 작은 이득에 취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점차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구철은 결국 자기가 훔친 물건들을 들키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도둑질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고 구철은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깨닫고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길을 걸어왔는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구철은 그때서야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는 속담의 의미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도둑질이 그저 돈을 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했지만 결국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둑질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0: 경험과 결과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결국 그만큼 큰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 라는 속담은 단순히 도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의 여러 측면에서 늦게 시작한 일에 대한 경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철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그 길이 어떤 위험을 초래할지 모르고 그 위험을 인식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속담은 여러 가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너무 늦게 시작한 일은 그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할 수 있다. 구철은 처음에 도둑질을 시작했을 때 그것이 자신에게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이 처음에는 쉬워 보이고 즉각적인 이익이 눈에 띄지만 그 속에는 예상치 못한 위험과 파괴적인 결과가 숨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작은 이익을 위해 위험한 일을 시작하지만 점차 그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 일이 어떤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지 깊이 생각하고 무턱대고 시작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배움이 늦을수록 그에 따른 책임과 대가도 커진다. 구철은 도둑질을 배운 후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늦게 시작한 일은 더 큰 책임을 떠안게 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 작은 도둑질은 결국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결국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배움이 없이 시작하면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준비가 부족하고 늦게 시작하는 일은 그만큼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일찍 배우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철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준비와 학습을 충분히 한 후에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늦게 배우면 그 배운 지식이나 기술이 충분하지 않거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구철은 도둑질을 늦게 배웠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충분히 알지 못했고 결국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와 배움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든 일찍 배우고 준비하는 것이 미래에 더 큰 실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넷째,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 구철은 결국 도둑질을 하면서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고 그 후에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큰 교훈을 주었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에서 배우고 자신을 돌아보며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는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실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는 속담은 단지 도둑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늦게 시작한 일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충분히 배우고 준비한 후에 시작해야 하며 그 준비가 부족하면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늦게 시작한 일은 그만큼 위험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 때 그 길이 가져올 위험과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교훈입니다.
1: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발사면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 경락은 마치 고속도로와 같아 기혈이 그 안을 끊임없이 흐르며 발 부위와 온몸의 장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바닥의 경혈은 경락의 중요한 연결점으로 예를 들어 용천혈은 신경의 첫 번째 혈자리로 인체에 정수와 기운이 모이는 곳으로 여겨집니다. 이를 자극하면 신경의 기운을 활성화시키고 몸의 원기를 보충하여 건강의 기초를 다집니다. 현대 의학연구도 발바닥의 신비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발바닥에는 많은 신경 말단이 분포하고 있어 마치 예민한 센서처럼 외부에서 오는 자극 신호를 신경계로 전달하고 그 신호가 신체의 각 장기 기능을 조절합니다. 또한 발바닥의 반사구는 각 장기와 1대1 대응 관계가 있어 특정 장기에 문제가 생기면 해당 발바닥 반사구에서 통증이나 딱딱함 같은 이상 반응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이러한 반사구를 자극하면 해당 장기를 조절하고 치료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혈액 순환을 촉진하여 몸을 활기 있게 만들기입니다. 발은 인체의 두 번째 심장으로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며 혈액 공급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앉아있거나 서있는 것 혹은 운동 부족은 발의 혈액순환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혈액의 점도가 증가하고 전신의 혈액순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발바닥을 자극하는 것은 마치 발의 혈액순환에 가속을 붙여주는 것과 같아서 몸이 다시 활기 있게 만들어줍니다. 발바닥을 마사지하거나 조격을 하거나 발바닥 마사지기를 사용하여 자극할 때 발바닥의 혈관이 확장되며 마치 마른 강에 물이 흐르는 것처럼 혈류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발의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전신의 혈액순환도 함께 개선됩니다. 신선한 혈액은 마치 활력 넘치는 전사들처럼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갖고 몸의 구석구석으로 달려가 세포의 정상적인 대사와 기능을 지원합니다. 동시에 혈액 내의 대사 폐기물과 독소도 더 효율적으로 배출되어 몸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혈액 순환을 촉진하는 것은 몸에 여러 가지 이점을 줍니다. 필요한 근육을 회복시키고 지친 몸에 활력을 주며 특히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들에게 유용합니다. 같은 자세로 오랜 시간 앉아 있으면 하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다리에 피로감이나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잠깐의 휴식 시간에 발을 움직이거나 발바닥을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다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혈액순환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어선입니다.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고 혈액 점도를 낮추며 혈전 형성의 위험을 줄여 심장과 뇌 질병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도 혈액 순환을 촉진하면 건강 회복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발바닥 자극은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의 휴식을 여는 여행이라 할 수 있죠.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종종 직장, 가정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정신적으로 긴장하고 몸도 피로를 느낍니다. 이때 발바닥을 자극하는 것은 마치 신비한 열쇠처럼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문을 여는 역할을 하여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평화롭고 차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줍니다. 발바닥의 경혈과 신경 말단을 자극하면 마치 긴장된 몸과 마음에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몸의 긴장이 풀리고 근육이 서서히 이완됩니다.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어 우리는 긴장과 불안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중의학에서 발바닥의 경혈은 인간의 감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용천혈은 신경의 중요한 경혈로 신장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발바닥을 자극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자기 전에 15에서 20분 동안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손으로 발바닥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하루의 피로를 풀어보세요. 또는 주말에는 전문적인 발 마사지 숍에서 발바닥 마사지 전문가에게 깊은 이완과 휴식을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는 지압판을 준비하여 매일 몇 분씩 서거나 걸으면서 발바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면역 기능을 강화하여 몸의 건강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인체의 면역 시스템은 마치 훈련된 군대처럼 항상 우리 몸을 지키며 외부의 병균을 막고 있습니다. 발바닥을 자극하는 것은 마치 이 군대에 강력한 전투력을 주입하는 것처럼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몸의 건강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약 이론에 따르면 발바닥 경혈을 자극하는 것은 몸의 기혈 순환과 장기 기능의 조화를 촉진시킵니다. 기혈이 충분하고 장기 기능이 정상일 때 인체의 전기가 충실해지고 면역 시스템도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용천혈을 자극하면 신경의 기운을 활성화시켜 몸의 원기를 보충하고 면역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을 지원합니다. 현대의학연구에서도 발바닥 자극이 신경시스템과 내분비 시스템을 조절하여 면역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습니다. 발바닥이 적절히 자극을 받으면 신경말단에서 신호가 중추 신경시스템으로 전달되어 몸이 면역조절 물질인 엔돌핀, 도파민 등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통증을 완화하고 기분을 개선하며 면역세포의 활성을 증가시켜 면역방어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발바닥 자극은 또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몸의 유해물질과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면역시스템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며 장내 미생물 균형을 조절하여 장의 면역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친 후 자주 잠자리에서 뒤척이며 좋은 꿈을 꾸지 못하곤 하시죠. 사실 발바닥을 자극하는 것이 수면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발바닥에는 수면과 밀접하게 관련된 여러 경혈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천혈과 실면혈이 그 예입니다. 이 경혈들은 신체 내부의 수면 스위치처럼 작용하여 적절히 자극을 받으면 몸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잠에 들도록 돕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용천혈은 발바닥 앞부분 3분의 1과 뒤부분 2분의 3의 경계에 위치한 중요한 경혈로 신경과 정수를 건강하게 하고 음양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수면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용천혈을 삼해서 5분 동안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몸의 피로가 서서히 풀리고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수면을 취할 준비가 됩니다. 실면혈은 이름 그대로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경혈입니다. 발꿈치 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엄지 손톱으로 부드럽게 눌러주면 효과적인 휴식을 돕습니다. 이 경혈을 자극하면 신경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수면에 필요한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분비를 도와줍니다. 발바닥 자극은 또한 신체의 혈액 순환을 개선하여 전신의 기혈 흐름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수면 전 발바닥을 자극하면 혈액이 따뜻하게 순환하면서 몸의 각 기관이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또한 내분비 시스템을 조절하여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시키고 불안과 걱정을 줄여줍니다. 이는 수면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소들을 줄여주고 편안한 수면을 유도합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교통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환입니다.

서서절개의 비와 더위는 극치에 달합니다. 이 시기는 평균 강수량이 가장 많은 절기이자 평균 기온이 두 번째로 높은 절기로서 기온이 대서 다음으로 높습니다. 습하고 더운 날씨는 북쪽으로 확장되고 중국의 여러 지역은 서서부터 뢰우가 가장 많은 시기에 접어들며 때로는 우박이 내리기도 합니다. 서서절기가 시작되면 내 복날에 다가왔음을 의미하며 삼복더위가 시작됩니다. 삼복더위는 보통 소서와 초서 사이에 출현하고 1년 중 기온이 가장 높고 습하며 무더운 시기입니다. 소서는 비록 햇빛이 강하고 고온 다습하며 비가 많이 오지만 내 농작물에 있어 비와 더위는 모두 생장에 유리합니다. 네, 올해는 7월 15일부터 초복이 시작될 예정이며 작년과 마찬가지로 40일간의 연장판 삼복이 될 것으로 보여 네, 1년 중 가장 무더운 시기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릴 전망입니다.

네, 일전 국가질병예방통제국은 주제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네, 관련 책임자는 여름철 인구 이동이 증가하고 날씨가 무더우며 비가 많이 내리는데 전염병 누행 법칙과 다경도 모니터링 결과를 결합하여 매개체 생물 전염병, 자연 전염병, 장내 전염병의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습니다. 네, 특히 모기에게 물리면 심각하면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모기에게 물리면 피부가 붉어지고 가려운 곳을 넘어서 가장 걱정되는 곳은 댕기열,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을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모기는 주로 진모기와 안락다리 모기 등 속인데 부동한 정도의 모기는 형태, 습성에 따라 전파 가능한 질병이 다릅니다. 네, 진모기가 옮기는 질병에는 비형 뇌염, 필라리아 증 등이 있고 안락다리 모기는 주로 흰줄순모기로 흔히 꽃모기로 불리며 댕기열, 지카 바이러스, 치쿤구니아열 등의 질병을 전파합니다. 네, 모기에게 물리지 않으려면 아래 이 네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네, 지저분한 환경은 병원균이 번식할 수 있는 온상을 직접적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모기 등 매개체를 통해 질병 전파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네, 여름에는 번식지를 제거하는 등 측면에서 가정의 환경 위생을 개선해야 하는데요. 네, 실외 빈병, 오래된 대야, 다이아 등 물이 고일 수 있는 용기는 뒤집어 놓고 실내외 고인 물은 없애야 하며 화단 및 배수구를 청소하고 정기적으로 수조, 물통, 꽃병을 씻어 모기 알의 부착을 파괴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네, 여름 방학이 다가오면서 수영장, 강가, 심지어 아파트 단지의 분수대까지 많은 어린이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물과 함께하면 더욱 시원한데요. 하지만 물놀이를 할 때는 안전의 끈을 꼭 바짝 조여야 합니다. 내가 좋아했던 만화 속에 주인공들처럼 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36만 명이 익수로 사망하며 그중 어린이가 약 45% 차지합니다. 익수는 어린이들의 의외 사망 중 두 번째로 큰 원인으로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3만 명의 어린이들이 익수로 목숨을 잃으며 농촌 어린이의 사망률은 도시 어린이의 5배 달합니다. 네, 그럼 침묵의 익수자, 어떻게 익수 상황을 파악해야 할까요?

네, 많은 사람들은 익숙한 사람이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고 끊임없이 몸부림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사람은 익소 상황에서 종종 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침묵의 익수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의사는 물에 빠진 사람이 물을 마셔 호두 경련을 일으키면 마치 목이 자동으로 잠긴 것처럼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양손이 본능적으로 물을 아래로 누르기 때문에 네, 두 손을 흔들며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네, 어린이를 돌보는 부모들은 만약 아이

네, 그럼 아이가 물에 빠지면 어떻게 구조해야 할까요? 네, 전문가는 입수하여 구조할 때는 골든타임 사분을 넣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네, 어린이가 물에 빠지면 사분 후에 의식을 잃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뇌손상의 심각성도 증가합니다. 아이를 건져 올린 후 강가에서 급급히 마신 물을 토해내게 하려고 하지 말고 큰 소리로 귀에 대고 외쳐, 네, 만약 아이가 반응이 없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120에 전화를 걸어 자동 제세 동기를 가져오도록 도움을 청하고, 동시에 아이의 자세를 바로잡고 머리를 옆으로 돌린 후에 입안에 들어있는 흙이나 돌 같은 이물질을 꺼낸 후에, 네, 인공호흡을 해야 합니다. 네, 만약 공기가 통한 후에도 아이가 스스로 호흡하지 않는다면, 네, 즉시 올바른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네, 의사는 물에 빠진 아이를 건져 올린 후에는 거꾸로 들고 등을 두드리거나 뛰어다니며 흔들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렇게 하면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응급처치의 골든타임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눈광댄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0: 네, 이번 주엔 우리나라의 소수민족인 똥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똥족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의 소수민족 똥족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똥족은 중국 남방의 귀주성과 호남성, 광서, 壮족 자치구에 주로 거주하고 있는 역사가 유구한 소수민족입니다. 2010년 제6차 전국 인구 보편 조사에서 똥족의 인구는 약 288만 명으로 집계돼서 소수민족 중에 인구 규모가 11번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똥족의 선민은 선진 시기 이전의 문헌에서 검수로 호칭됩니다. 통상적으로 똥족은 고대 백월의 한갈래에서 발전되어 온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똥족은 주로 논뼈 재배를 위주로 하는 농업에 종사하며 임업도 겸해서 농업과 임업 생산에서 모두 상당한 수준을 자랑합니다. 특히는 논뼈 재배의 역사가 유구합니다. 똥족은 깜이라고 자칭합니다. 방음의 변화에 따라 일부 곳들에서는 잠 또는 중이라 부르기도 하나 그 뜻은 똑같아서 산속과 산림 속에서 외계와 단절된 생활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 동족끼리는 서로 잠, 점, 로스, 조스 등으로 호칭하나 사용하는 언어는 대체로 비슷하며 세시 풍속에서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외 동족과 잡거하는 수이족들은 동족을 까무로 호칭하고 묘족은 동족을 닥스, 굴, 현지 한족들은 동족을 뚱자 또는 뚱족이라고 부릅니다. 명나라와 청나라 이후 동족은 료인, 동료, 동만, 동묘로 불렸으며 묘 또는 이인으로 폄하해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후 중화민국 시기에는 뚱자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부터는 뚱족으로 불렸습니다. 뚱족의 기원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많지만 뚱족이 고대 백월의 한갈래에서 발전하여 왔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뚱족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중국 고대 춘추 전국 시기 초나라 상어에 속했고 진나라 때에는 검중군과 계림군, 한나라 때에는 무릉군과 울림군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위진 남북조로부터 수나라에 이르기까지 이곳은 또 오개 지지로 불렸으며 당나라와 송나라 때에는 개동으로 불렸습니다.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곳은 소수민족들의 활동 지역으로서 춘추 시기부터 지난 시대에는 월인, 금중만, 무릉만이 이곳에서 활약했습니다. 위진 남북조로부터 당송 시기에는 이곳의 소수민족들을 오계만 또는 만료라고 폄하해서 불렀습니다. 고대의 월인은 방대한 군체로 여러 갈래로 분류됩니다. 만료로 불린 갈래는 남북조 시기에 료로 호칭되었고 당송 시기의 료인은 한층 분화되어 뚱족을 포함한 많은 소수민족으로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명나라에 이르러 뚱족은 비록 료인에서 분리되어 나왔지만 일부 사람들은 뚱족을 여전히 료라고 불렀습니다. 뚱족이 단일 민족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수나라와 당나라 때입니다. 당나라 때 뚱족의 상층 인물 또는 추장이나 수령들이 주왕왕조에 귀순하기 시작했고 당왕조는 동구에 주와 군을 설립해서 회유 정권을 내오고 현지 대성의 수령을 자사로 임명했습니다. 당나라 말부터 오대에 이르기까지 봉건왕조가 쇠락하면서 변강 지역의 소수민족을 통치할 여력이 없게 되자 뚱족의 대성 토호는 동주로 자처하며 10개 동을 관할했습니다. 동은 뚱족 사회 내부의 행정구역으로 동의 정치와 경제 군사

다시해서 받도록 했습니다. 송나라 때에 와서 강대한 한족 경제 문화의 영향을 받아 뚱족의 정치와 경제에도 비교적 큰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왕조 세력의 영향으로 동수들은 성곽을 쌓고 학당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원나라 때 뚱족에 대한 통치는 당송 시기의 회유 정책을 이어갔고 명나라 때에는 뚱족 지역의 토관과 류관이 함께 통치하는 토류 병존의 국면이 나타났습니다. 청나라 조협의 주황왕조는 뚱족 지역에서 여전히 명나라의 토류 병존 정책을 세습했으나 토사의 실권이 많이 쇠약해져 류관의 관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후 토관을 류관에 귀순시키는 바람에 뚱족은 기본상 류관의 통치 범위에 들게 되었습니다.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외국 자본주의 세력의 침입과 더불어서 뚱족 지역도 차츰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에 들어서게 되었고 청나라 말기에는 태평천국 운동의 영향으로 뚱족 농민 대봉기도 발발했습니다. 민국 시기의 국민당은 복합제도를 실시해서 노동이민들을 잔혹하게 통치했고 거기에 천재까지 겹쳐 뚱족이민들은 생활고에 빠졌습니다. 1949년 11월 뚱족이민들은 인민해방군을 도와 국민당 정부의 반동 통치를 뒤엎고 본 민족의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이로써 장기적으로 고난에 허덕이던 뚱족이민들이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 소수민족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인민정부는 민족방문단을 파견해 1950년과 51년에 선으로 뚱족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1951년부터 52년까지 뚱족 지역은 토지개혁을 완성했고 1953년부터 57년까지 농업합작사와 사회주의 개조를 완성해 생산력을 해방하고 생산력의 발전을 크게 추진했습니다. 뚱족은 민족 고유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 언어는 한어 티베트어계 장족 뚱족어계 뚱족 수위족 언어 갈래에 속하며 남과 북 두 가지 방언으로 나뉩니다. 귀주의 용각말을 표준음으로 하는 뚱어는 성조가 많고 어휘가 풍부해 음악성이 풍부한 언어로 분류됩니다. 뚱족은 전에 고유의 문자가 없었습니다. 1958년 자원의 원칙에 따라 중국은 라틴 자모의 형식으로 뚱족을 도와서 뚱족의 문자를 창제해 뚱족인들의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뚱족 문자의 탄생은 뚱족 문화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음을 상징합니다. 뚱족 문자의 보급은 뚱족 문화의 발전을 추진하는 데서 적극적인 역할을 놀았습니다. 비록 뚱족의 문자는 창제로부터 보급에 이르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어왔지만 사실이 증명하다시피 뚱족의 문자에 대한 보존과 계승, 고향은 뚱족의 전통 문화를 살리고 한문을 배우며 선진 민족의 과학적인 문화를 습득하는 데서 지름길의 역할을 놀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소수민족 뚱족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힐링 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전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0: 매주 갑니다.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김용수 작곡, 권훈 편곡, 박명호의 노래로 남은 인생 즐겁게 살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 웃고 사는 인생, 우리네 인생
0: 이 노래 가사입니다. 웃고 울고 사는 인생, 우리네 인생길. 천만 년 살 수 없는 한 분뿐인 인생길. 힘겨운 인생길.

우리 함께 해가니 이보다 좋은 기쁨, 행복이 있을까?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아, 흥겨운 우리 인생. 노래하고 웃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삽시다. 노래하고 웃으면서 우리의 인생길 즐겁게 삽시다. 한번 왔다 가는 인생, 가면 올 수 없는 인생, 바람 같은 인생, 구름 같은 인생. 근심을랑 버리고 오손도손 즐겁게, 황혼이면 어떠냐, 마음은 불타네.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운 우리 인생.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아, 흥겨운 우리 인생 즐겁게 삽시다. 노래하고 웃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삽시다. 즐겁게 삽시다.

0: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김명수 작곡, 권훈 편곡, 박명호의 노래 남은 인생 즐겁게 살자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시 정.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동정 여행의 2026년 하계 운송 시즌 여행 트렌드 예측 보고서가 일전 발표됐습니다. 졸업 여행 빅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우리성은 저녁의 시원한 생태 환경, 특색 있는 관광 열차, 다양한 청년층 맞춤형 콘텐츠를 바탕으로 여름철 피서 및 졸업 장거리 여행의 인기 목적지로 떠올랐으며 하얼빈 감옥사 대한가량 지역의 여행 수요 증가폭이 두드러졌습니다. 항공여행 측면에서 할빈은 전국 하계 운송 시즌 항공 국내 목적지 톱10에 진입했고 감옥사행 항공편 예약 증가율도 전국 톱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6월 하순부터 전국 주요 도시에서 할빈으로 향하는 항공편이 이미 예약 성수기에 접어들었으며 7월 상순에는 졸업여행과 가족 단위 피서 수요가 맞물려 첫 번째 여객 정점을 형성했습니다. 하계 운송 시즌 동안 해주, 위해 등 3, 4선 도시에서 흑룡강으로 향하는 항공편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성내 여러 지역의 수요도 분산돼 상승세를 보였으며 대행하령 지역, 경박호, 이춘, 삼림 휴양지의 검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덜 알려진 숲속 피서 코스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관광열차는 국내 관광객들이 흑룡강으로 피서 휴가를 떠나는 새로운 선택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동정여행 플랫폼에서 올해 여름철 관광열차 예약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증가해 동북지역 피서 전용 열차가 인기 상품으로 부상했습니다. 전국 주요 철도 출발 도시의 많은 승객들이 장거리 열차를 이용해 흑룡강으로 향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귀향, 졸업여행, 가족 피서 등 다양한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학생 여행객층이 흑룡강 하계 성수기 여행객 증가의 주력으로 부상했습니다. 동정여행 졸업 시즌 데이터에 따르면 졸업여행 검색량은 전월 대비 300% 급증했으며 16세에서 20세 젊은 이용자의 예약 건수는 전월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할빈은 전국 졸업 공연 관람 톱10 목적지에 이름을 올렸으며 음악 축제와 도시 공연이 많은 졸업생들의 원정 관람을 이끌었습니다. 할빈으로 향하는 젊은 여행객의 예약 건수는 전월 대비 30% 상승했습니다. 전체 하계 운송 시즌 여행객 구성에서 국내 학생 여행객 비중은 29%, 국제선 학생 비중은 37%에 달했으며 많은 졸업생들이 흑룡강의 장거리 피서 코스를 졸업 여행의 첫 번째 선택지로 삼았습니다. 가족 및 노년 여행객층도 저녁 여행 수요를 동시에 견인하고 있습니다. 국내 하계 운송 시즌 가족 여행객 비중은 38%로 하얼빈 극지 공원, 동부 호림은 숲속 학습 코스가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여름 우리성은 피서 관광의 새로운 코스와 풍성한 볼거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리성은 여름 평균 기온이 섭씨 20도인 시원한 기후를 우세로 해마다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 7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여름 피서 관광 100일 행동을 가동하며 10개 분야 40여 가지 개선 조치를 통해 로선 상품 현장 서비스 전반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삼림, 강, 습지, 호수 등 청량 자원을 연계한 할빈의 여름, 국경 도시 기행, 피서, 료양 등 10대 테마 로선을 선보이게 됩니다. 할빈에서는 국제 맥주 축제와 매혹적인 할빈의 여름 음악 축제를 개최하고 할빈 대경 GTR 공업 수학 여행 코스에서는 산업 탐방을 진행하며 G331 국경 도로를 따라 드라이브하면 동극 무원과 북극 마카의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제16회 종로문화대전은 양국 4개 성주 6개 도시가 함께하고 두 도시 6개 성예술공연이 국경의 매력을 뽐낼 예정입니다. 동북축구 슈퍼리그 할빈 개서 경기장에서는 스포츠를 따라 여행하는 열풍이 이어지며 제4회 중로지방문화예술 시즌, 제4회 가을 연극 관광 시즌 등 300여 개 행사가 관광객을 기다립니다. 또한 할빈 제1회 송화강 영화주간 및 제7회 성룡 액션 영화주간, 목단강 횡도하자 여름 연극 시즌, 흑하 중로 댄스 경연, 지치할 잔디스키, 대경 아무타 초원 승마, 학강 용강 협곡 유람선, 이춘 가음 북극 공룡원의 백악기 귀환, 증강 현실, 가상 현실 체험까지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10대 감독 보호 관광 캠페인과 10대 업종 성실 자율 협약을 강화하고 긍정 부정 리스트와 블랙 화이트 명단을 공개하며 강제 소비 문제를 집중 단속해 편안하고 믿을 수 있는 여행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중국 남부 지역의 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극의 얼음 도시 할빈은 시원한 여름을 맞아 세계 각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여름 더위구에 위치한 중화바로크 역사문화거리가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습니다.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도 어디서든 쉽게 볼수 있습니다. 이 100년 역사문화거리는 건축박물관이라는 독특한 매력과 현지인들의 일상생활이 묻어나는 몰입형 체험을 통해 얼음의 도시, 여름의 도시라는 피서지 정의를 새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옛 추억을 담은 분위기와는 달리 이 거리는 독특한 건축 변주곡을 선보이며 100년 역사의 무게감과 현대 트렌드 문화를 완벽하게 융합해 얼음 도시의 문화 관광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정우가를 거닐다 보면 1923년에 건설한 절충주의 양식의 옛 건물인 동영덕 여관 예터가 가장 눈길을 끕니다. 정교한 벽돌 조각과 로마식 기둥, 아치형 문과 창문을 갖춘 이 100년 역사 건물은 현재 화려하게 단장됐습니다. 춤추는 듯한 음표, 생동감 넘치는 악보, 그리고 상징적인 햄버거 모양의 예술적 드럼이 건물 외벽에 조화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노란색, 주황색, 녹색이 회색 계열의 벽돌 벽면과 강렬한 시각적 대조를 이루며 옛 건물의 복고풍 질감을 살리면서 젊음과 트렌디한 생명력을 부여했습니다. 할빈 중화 바로크 역사 문화 거리는 중서합벽 신구공생이라는 독특한 자세로 이 도시가 동방 모스크바에서 창의의 도시로 변모해온 시대적 변천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할빈의 문화적 자신 감을 보여주는 새로운 명함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외국인 관광객들은 여름철 할빈을 선택한 이유로 시원한 기후와 독특한 역사적 분위기를 꼽았습니다. 여름철 할빈은 겨울 한 계절만 아름다운 도시라는 락인을 점차 지워나가고 있습니다. 태양도의 캠핑장에서부터 볼가장원의 러시아 풍정에 이르고 또 주황대가의 빵 모양 돌길에서 중화바로크 역사문화거리의 조각 기둥에 이르기까지 할빈은 시원한 기후와 유럽식 풍정을 바탕으로 하나의 완전한 피서 레저 산업사슬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동북망 조선호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진심 어린 한마디 한마디가 따뜻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교통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진해화와 류춘홍 두 사람이 한창 종사존에 대해 얘기하고 있을 때 정아줌마가 종사존을 이끌고 거실로 들어온다.
1: 진주임.
0: 거실로 들어선 종사존은 정면으로 앉아있는 진해화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 굳어진다. 한편 진해화는 말없이 종사존의 얼굴을 요심히 쳐다본다. 류춘홍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종사존 쪽으로 가더니 종사존의 팔을 이끌고 진해화 앞으로 온다.
2: 어? 사전아. 이리 와. 진주임이야. 인사드려야지.
3: 안녕하세요.
1: 집에선 이모라고 불러.
2: 애가 청명하고 기억력도 좋습니다. 시안 좀 외워봐.
3: 동쪽이 밝아오니 갈 길 이르다 하지 마오. 정산을 돌아봐도 이곳 풍경만 아름답네.
2: 진주임, 머주세기 씨는 다 외웁니다. 기억력이 좋고 일도 잘합니다. 어머니가 풍습을 아는 지 3, 4년 되는데 다 얘가 시좀 들었습니다. 이런 날씨면 얘 어머님 밭에가 일도 합니다.
1: 환자를 돌볼 수 있어?
3: 엄마가 환자예요. 날씨가 흐려서 다리가 아프면 주물러도 두리고 소금을 볶아서 다리를 덮여드릴 때도 있어요. 다리를 못 쓸 때면 제가 부축을 해서 어머니랑...
0: 지금까지 어머니를 돌보던 일들을 일일이 절구하는 종사손의 말에 굳어있던 진해화의 표정이 점차 환하게 펴진다. 사실 류춘홍은 몰래 종사전 내 집을 찾아 그의 부모를 설득해 종사전을 한목재 결혼 대상으로 점찍어 놓았고 종사전 역시 한목재와의 결혼을 신성한 임무로 간주하고 시골집을 떠난 것이다.
3: 엄마, 짐 다 쌌어요.
4: 사전아, 이건 금방 탄 홍탕물이다. 길에서 마셔. 사전아, 시집 가는 게 뭔지 알아?
3: 그럼요. 잘 시중되는 거죠. 엄마가 아버지를 보살피는 것처럼요. 나를 구하다가 상했고 그가 어려움이 있는 거 뻔히 알면서 모른 척하면 안 되죠. 엄마, 걱정 마세요.
0: 말을 마친 종사조는 옆에서 말없이 자신을 지켜보던 오빠와 아버지에게 고개를 돌린다.
3: 오빠, 아버지, 갈게요.
5: 가져와.
0: 오빠 종성이 종사손의 짐을 들고 먼저 마당을 나서자 어머니와 아버지도 그 뒤를 따른다.
3: 원수야, 나 간다.
0: 마당을 나서자

0: 목줄에 메어 있는 누렁이 한 마리가 지저댄다.
1: 됐어요. 이제 들어가세요. 이 길은 눈을 감고도 가요.
2: 길에서 조심해.
1: 시간 날 때 뵈러 올게요.
3: 내 말 명심해. 시내에서 누가 괴롭히면 오빠한테 말해. 들었어?
1: 들어가요. 류 과장이 길목에서 기다려요. 들어가요.
0: 아버지와 오빠는 종사선을 골목어구까지 바래주고 돌아서지만 어머니는 골목어구에 서서 마을 동구 밖으로 멀어지는 종사선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보고 있다. 드디어 어머니의 눈 확에 고여있던 눈물이 두보를 타고 흘러내린다.
4: 진지인, 애가 똑똑하죠? 일 잘하죠?
0: 한목진의 집. 류초농은 종사선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징찰을 해댄다. 그러는 류초농을 보며 잠깐 생각에 잠기던 진혜화는 정아주머니를 부른다.
5: 아줌마, 정연의 방을 걷어서 얘가 거기 있게 해요.
6: 네.
4: 고맙다고 인사해야지.
6: 감사합니다.
5: 가봐.
4: 나가, 나가, 얼른. 가봐.
5: 가자.
0: 아줌마를 따라 거실을 나서는 종사선을 요심히 보던 진혜화가 혼잣소리처럼 중얼거린다.
5: 아무리 봐도 애가 참 눈에 익어.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4: 아, 그럴 리가요. 참 마음에 드니까 그렇죠. 첫눈에 마음에 들면 다 슬슬 풀립니다.
5: 됐고 오늘은 이러고 자네 내일 출근하면 여기 왔다가 쟤를 집에 돌려보내.
0: 말을 마친 진혜화가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을 나가자 류초농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와 계단을 내려가는 류초농의 뒤로 종사선이 정정 걸음으로 쫓아온다.
1: 류과장님, 류과장. 류과장님, 가세요?
4: 사조나, 걱정 마. 내일 아침에 내가 또 와.
1: 근데
4: 사전, 선생님과 약속했지. 꼭 임무를 완수한다고. 이제 와서 후회하면 안 돼.
1: 그게 아니고 저기 한목지 동지가 왜 사진과 전혀 다르죠?
4: 실물이 사진과 다를 수도 있지.
1: 사진이 아니고 사람을 말해요.
7: 진혜와! 진혜와! 진혜와!
1: 흉악해요. 영웅이 어떻게 그래요?
4: 사전아, 한목지 동지는 줄곧 우수한 청년이었는데 이번에 상하면서 하격을 받고 성격이 저렇게 됐어.

0: 하고 생각해주는 마음씨 착한 종사조는 류초농의 말에 잠깐 생각에 잠긴다.
1: 안 되죠.
2: 우리 반 철국과 수매는 용호한테 시집가겠다고 난리 났어.
0: 그의 귓가에는 반줌 선생님의 말씀이 맴돈다.
2: 그리고 시내 처녀들은 오매도 용호한테 시집가겠다며 앞다퉈 연애 편지를 써.
1: 네?
0: 종사존이 사색에 잠긴 걸 본 류초농은 종사존이 마음이 동한 걸 눈치채고 다시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입을 연다.
2: 이번 임무가 어렵긴 해. 아님, 너한테 맡기지 않았어. 이 집 식구들은 네가 임무를 모완수할 거라며 나보고 날 돌려보내래.
1: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말실수도 안 했어요. 시도 제대로 외웠는데.
2: 조용해, 조용해.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은 널 또 보려는 거야. 너한텐 오늘 전력밖에 시간이 없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표현해봐. 그 집 식구들의 환심을 다 사야 해. 알겠어?
3: 류과장님, 걱정 마세요. 이 임무를 맡은 이상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제할 겁니다.
0: 요가의 친구 고혜인의 가게다. 본을 뜬 재란지를 든 요가는 재봉질에 열심인 고혜 뒤에서 서성이더니 자로 재란지를 재어본다. 허나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지 고혜 곁에 놓인 걸상에 와서 앉으며 재단지를 고혜 앞에 내어 보인다.
3: 고혜야,
1: 어?
3: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맞아?
1: 아유, 나도 모르겠어. 아휴, 내일 너 소가리가 찾아볼게. 낮에는 내가 가게를 봐줘.
3: 알았어.
1: 아니, 요가야, 책을 산 지가 언젠데 왜 아직도 묵지보러 안 가?
3: 아주머니가 소식을 기다리라고 했어.
1: 그렇다고 이러고 있어? 언제까지 기다리려고?
3: 기다리라고 했는데 책을 들고 가면 되겠어?
1: 안 될 게 뭐야? 둘이 못 만난 지 언제야? 아니, 요가야, 한목지가 자리를 잡으면 데리러 온댔는데 그 자리를 대체 언제면 잡는데?
3: 얼른 일이나 해. 내가 왜 싱거운 걱정을 해?
1: 널 위해서 그러지. 양심도 없어.
0: 한편 한목진의 집. 침대에 누운 한목진은 낮에 어머니와 나눈 대화를 떠올려 본다.
2: 목지야, 자, 사과 먹어.
4: 어머니, 요가 안 어땠어요?
2: 목지야, 지금은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좋아. 지금은 푹 쉬는 게 좋아.
4: 요가가 마음에 안 들죠. 우리 사이를 진작부터 알았고 우린 사귄 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이번 사고가 아니면 결혼도 했을 겁니다.
2: 아들, 넌 요가와 결혼 못해. 요가 아버지 일은 아직도 결론이 없어. 나와 네 아버진 막 복직해서 지금 이 말을 꺼낼 때가 아니야.
4: 요가한테 한번 왔다 가라고 전해주십시오. 걱정돼서 한번 만나야 되겠습니다.
2: 안 돼. 절대로 안 돼. 만나서 무슨 말을 할 건데? 어? 솔직히 말할게. 그날 왔었어. 내가 돌려보냈다. 이후엔 걔를 만나지 마.
4: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왜 만나지 못하겠어요? 네?
2: 이유는 그만 좀 물어봐.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었는지 알아? 네 아버진 그 연세에 모내기하고 걸음을 날랐어.
4: 그렇다 치고 나와 육아가 무슨 상관이에요? 국가에서도 바로잡겠다 했고 앞으로는 다 좋아질 거예요. 어머니는 왜 종일 쓸데없는 생각만 해요? 그렇게도 할 일이 없습니까?
2: 내가 할 일이 없다고? 그걸 말이라고 해? 요가 아버지는 역사 반역명이고 반동학술꾼이야. 그런 집과 사돈 맺을 수 없어. 네 짝으로는 가문이 깨끗하고 정치 문제도 없는 집안이어야 돼. 우리가 막 복직해서 이 가정도 금방 안정됐는데 어쩌자고 그래?

0: 진해화가 방을 나가자 한목진은 막무가내 표정으로 낮은 한숨을 내쉰다. 한편 종사조는 한목재에 관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찾아 한목재의 사진이 커다랗게 박힌 기사를 가위로 오려낸다.
1: 모주석께서 말씀했어. 결심을 내리고 희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난난을 물리치고 승리해야 한다.
0: 신문에 박힌 한목재 얼굴을 유심히 보며 다시 한번 류춘홍의 말을 떠올리는 종사전의 얼굴은 진심으로 가득 차있다. 오려낸 신문에 풀을 발라들고 집안을 두리번거리던 종사조는 유리창 앞으로 다가간다. 종사조는 신문을 창문 유리에 붙이고 식지와 종지로 사진 속 한목지를 짚는 신용을 하더니 마치 한목지가 앞에 있기라도 한듯 정색해서 자신의 의사를 밝힌다.
1: 잡아뜨도 소용없어. 내가 유일한 선택인데 평생 누구도 못 뺏어가.
0: 아침해가 푸르름으로 가득한 정원을 포근하게 비춰주고 있다. 겉옷을 걸치며 밖으로 나온 정아주마는 정원에 가득 걸려있는 빨래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진다. 1층 베란다는 물론 마당의 빨래줄에까지 빨래들이 주렁주렁 걸려있다. 이 시각 종사조는 주방에서 열심히 죽을 끓이고 있다. 앞치마를 두르며 주방에 들어선 정아줌마는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띠며 쪼그리고 앉아 죽을 끓이는 종사조를 부른다.
2: 사조나 뭐해?
1: 이제 가나요?
2: 어, 그래.
1: 아줌마 네가 8시 출근이니까 지금 쓰면 따뜻하게 드실 수 있어요.
2: 그냥 쌀죽인데 적긴 왜 저?
1: 안 좋으면 밑에 붙어요.
2: 아유, 어린 나이에 아는 것도 꽤 많네.
1: 엄마가 가르쳐줬어요. 타면 쌀을 낭비하는 거랬어요. 그리고 맛도 없대요.
2: 아, 사전아, 밖에 널어놓은 옷들은 다 네가 씻은 거야?
1: 그럼요. 빨래판으로 빡빡 잘 비볐어요. 깨끗할 거예요.
2: 아이고, 그 옷들은 다 씻은 거야. 금방 다리미로 다렸는데 그렇게 비볐으면 또 주름 가게 됐어.
1: 다시 다릴게요.
2: 아, 그래. 아, 가서 쌀국수를 사올게.
1: 아, 제가 갈게요. 아침에 안개가 많은데 감기 걸리겠어요. 엄마가 한기는 발로 들어온댔어요. 특히는 노인들이요.
2: 그럼 수고해.
1: 괜찮아요.
0: 정아줌마의 손에서 그릇을 빼앗아 광줄에 담아든 종사조는 씩씩한 걸음으로 주방을 나선다. 정아줌마가 아침상을 차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진해화가 주방에 들어선다.
3: 아줌마.
2: 네.
3: 저건 뭐예요? 빨래가 왜 저렇게 많아요? 요즘 날씨도 좋아서 습기도 없는데.
2: 네, 사전이 씻었어요. 옷을 씻느라 온 밤 못 잔 것 같아요. 다 씻었어요. 집도 구석구석 빠질새라 깨끗하게 닦았어요. 젊으니까 넘치는 게 힘이에요.
0: 식탁에 마주 앉은 진해화는 정아줌마가 떠놓은 죽을 보며 반색한다.
3: 오늘 죽이 먹음직하네요.
2: 이 죽도 사전이 쑤었어요. 탈까봐 쑤는 내내 젓가락으로 젓더군요. 그렇게 인내심 있는 사람은 얼마 없어요.
3: 아줌마, 아줌마 보기엔 사전이 어때요?
2: 이건 묵지 인생 대사인데 외간 사람이 어떻게 삐쳐요?
3: 그건 아니죠. 아줌마가 이 집에 있은 지도 10년은 넘어요. 한동안 일이 생겨서 왕래가 끊겼지만 묵지는 아줌마가 키웠고 어르신이잖아요. 묵지의 인생 대사인데 의견을 내놓을 수 있죠.
2: 아, 그렇다면 제가 몇 마디 할게요. 제 보기엔 사전이 진짜 괜찮아요. 얼굴도 곱게 생겼고 부지런해요. 광고는 애가 성실해요. 괄괄한 목소리 비해 성격은 온순해요. 이런 애가 며느리로 들어오면 시어머니가 편하죠.
3: 아줌마, 죽을 한번 쏘줬다고 이렇게 저울려요?
2: 아유, 그건 아니죠. 나도 반평생 살았는데 사람 볼 줄 몰라서 쉽게 넘어가겠어요. 그리고 목지는 내가 키워서 나도 마음이 아파요. 변함없이 보살펴주는 여자여야지. 진주임도 그렇게 했지만 저도 마음이 걸려요.
3: 정말 그렇게 괜찮아 보여요?
2: 솔직히 시골 애들은 순진하긴 해요. 헌데 그게 장점이죠. 꿍꿍이가 없잖아요. 앞으로 가정을 이루면 꼭 화목하고 흥성할 거예요.

드라마 인생향연 일곱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식사를 마친 진해화가 물거품을 들고 마당에 나와 마당 한가득 널려있는 빨래들을 둘러보는데 류초농이 마당으로 돌아선다.
1: 진주임, 일찍 가네요. 진주임. 사전이 데리러 왔어요. 마침 가는 차가 있어 데려다 줄게요.
2: 사전인 쌀국수를 사러 갔네.
3: 네? 벌써 집안일을 해요?
2: 그래, 이 빨래는 다 사전이가 한 거야. 한마디 말도 없이 제멋대로 다 씻었어.
3: 그래요? 아휴, 진주임, 아님 며칠 더 지켜볼까요?
0: 진해화와 류춘홍이 한창 종사손에 대해 얘기하고 있을 때 쌀국수가 담긴 광수리를 든 종사손이 경쾌한 걸음으로 마당으로 들어간다.
4: 다녀왔습니다.
0: 두 손으로 광수리를 받쳐들고 계단을 뛰다시피 오르는 종사손을 본 진해화는 고개를 돌리더니 잠깐 머뭇거린다.
2: 데려가는 게 좋겠어. 알겠어요.
0: 진해화의 말에 류춘홍의 얼굴엔 실망의 빛이 역력하다. 류춘홍이 막 돌아서는 순간
2: 잠깐!
0: 진해화가 다시 그를 불러세운다.
2: 환자를 잘 돌볼까?
3: 그럼요, 진주임.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사전에 엄마가 풍수병입니다. 풍수병은 죽고 싶을 정도로 아픕니다. 헌데 사전인 어머니를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봤는데 전혀 환자로 안 보입니다.
0: 류춘홍의 눈앞에는 종사전에 집에 갔을 때 자신에게 물을 떠다주던 종사전 어머니의 모습이 얼핏 떠오른다.
3: 류간부, 물 마셔요.
5: 네.
0: 종사전 내 집에 대한 생각으로 잠깐 정신을 팔던 류춘홍은 다시금 정신을 가다듬고 어떻게 해서라도 종사손이 한목재 시종을 들도록 허락해주게끔 진해화를 설득한다.
3: 진주임, 제가 사존이와 특별한 사이라서 역성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심으로부터 사존이처럼 얼굴, 나이, 일섬씨까지 완벽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듣자니 진언니도 목재 여자친구를 물색해줬다던데 마음에 들던가요? 진주임, 전 목지가 여자친구를 놓칠까봐 그럽니다. 이리 훌륭한 처녀를 돌려보내면 사전인 취직 못 가겠어요? 제가 왜 진주임의 시간을 낭비하겠어요? 진주임,

0: 사촌인 시골에네. 나중에 시끄럽지 않을까?
1: 아, 진주임. 진작부터 이 걱정하실 거 알았습니다. 언제 진주임 모르시죠? 사전인은 3대 빈농입니다. 절신이 좋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든 꼬투리 잡힐 일이 없습니다. 장담하는데 평생 묵지와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2: 미리 종사손의 집에 가서 모든 상황을 요약하고 온 류초농은 진해화 앞에서 가슴을 치며 장담한다. 당시 한목재 혼사 때문에 종사손의 집을 찾아간 류초농은 종사손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종사손의 오빠 종성이 보는 앞에서 두툼한 돈 묶음을 꺼내놓는다.
0: 600원입니다. 이거 받으시오. 듣자니 목집으로 시내로 가겠다던데 왜 제 말도 믿지 못하겠습니까?
3: 꽤 오래전 일이라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직접 봐야죠. 물건도 골라서 산다는데.
4: 감무한 무슨 말버릇이냐. 나가라고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2: 동생 종사존이 한목지와 결혼하는 걸 반대하는 종성은 류초농을 대하는 말투가 곱지 않다. 그러는 아들이 못마땅한 종사존의 아버지는 아예 종성을 밖으로 내쫓는다. 종성이 나가자 종사손의 아버지가 다시 웃는 얼굴로 류초농을 대한다.
4: 류간부, 우리가 눈볼 수 없는 집안이긴 하지만 우리 집으로 놓고 말하면 딸을 시시 보내는 건데 사돈길이 말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 아무리 대단한 집안이라도 우린 딸을 시시 보내는 거지 딸을 파는 거 아닙니다.
0: 목지가 아니면 사돈이 죽었습니다. 에? 혹시 이 집 딸은 서기 집에 시집갈 운명인 줄 압니까? 어지간하면 됐어요. 그리고 사돈인 친딸도 아니지 않습니까?
5: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사돈인 우리 딸이에요.
0: 됐어요. 딴소리 마세요. 다 조사해봤어요. 정사전인 두 분의 양딸입니다.
5: 그런데 어때서요? 좋은 일을 한 건데 몇 달 안 된 갓난애를 데려와서 지금까지 애를 박대한 적 없어요.
0: 제가 이 말을 꼭 해야겠습니까? 정사전 부모의 역사 문제는 지금까지도 분명치 못합니다. 한석이네가 알면 울고불고 해도 안 됩니다.
5: 일까지도 다 알아요?
0: 당연하죠. 돈도 가져왔으니 쓸데없는 말 그만해요.
2: 류초농이 드세게 들이밀자 방법이 없게 된 정사전의 어머니는 남편의 곁으로 다가서서 담뱃대를 물고 있는 남편의 어깨를 주먹으로 꼭꼭 찔러놓는다. 고개를 들고 아내를 보던 종사손의 아버지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다시 담배를 물며 고개를 떨어뜨린다.
5: 그럼 그래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니 더 할 말이 없어요. 애한테 잘해주기 바래요. 나중에 우리 보러 자주 오게 해주고요.
0: 당연하지요. 이제 사전이만 잘하면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됐고, 빨리 짐이나 싸세요. 내일 일찍 데리러 올게요. 갑니다.
5: 아, 류간부, 잘 가세요.
2: 정사손의 어머니가 류초농을 병화로 나가자 그때까지 말이 없던 정사손의 아버지는 속상한 표정을 지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더니 화풀이를 담뱃대에 하듯 담뱃대를 상호에 내동댕이 친다.
4: 정말 무법천지네. 이게 어디 자원인가? 강박이나 다름없지. 말끝마다 조직이라는데 조직엔 저 사람밖에 없나?

0: 한편 전적으로 아들 한목재 입장에 서서 구구절절 맞는 말만 하는 류춘홍을 잠깐 쳐다보는 진혜화의 표정이 한결 부드럽게 변한다.
1: 난 묵지가 동의 안 할까봐 그래. 그리고 결혼한다는 게 어디 그렇게 쉽게 인차돼?
0: 진혜화의 걱정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류춘홍은 자신의 가방에서 종이장 하나를 꺼내 진혜화의 앞에 내민다.
1: 아이고 진주임, 걱정 마세요. 다

0: 천천히 정이 들어야지요.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1: 집에서도 동의했어?
0: 그럼요.
1: 가져가게. 이런 처녀는 새거 버렸네. 더 골라보겠네.
2: 류춘홍이 건네준 종잇장을 보던 진해화는 종잇장을 도로 류춘홍에게 돌려주고 다시 정색한 얼굴을 한다. 순간 웃음으로 가득하던 류춘홍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한다. 류춘홍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종사절을 부르며 집 안으로 걸음을 옮긴다.
0: 사전아! 사전아!
2: 류춘홍이 종사절을 찾아 주방으로 왔을 때 정사전은 한창 아침 준비로 바삐 돌아치고 있다.
0: 정사전, 지금 뭐해?
3: 아침 준비해요.
0: 그만하고 나와 같이 얼른 가자.
3: 임무를 완수 못했어요.
0: 다 필요 없고 지금 당장 짐 챙겨서 가래.
2: 신바람이 나서 날파람 있게 아침을 준비하던 정사전은 일서를 놓고 류춘홍을 돌아보며 억울한 표정을 짓는다.
3: 왜 그러시는데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봤죠? 문 앞에 넌 이불, 이불잇, 옷들은 다 내가 씻은 거예요.
0: 빨래를 좀 한 게 그리 대단해? 아, 됐어. 얼른 따라 나와.
3: 안 가요. 찾아가서 말할래요.
0: 에? 사전아! 사전아! 거기서!
2: 정사전은 다시 한 번 팔소매를 걷어올리고 손을 닦던 행주를 쥔 채로 밖으로 뛰쳐나간다. 계단을 내려 잠깐 마당을 두리번거리던 정사조는 빨래가 가득 걸린 정원에 있는 진해화를 발견하고 그의 앞에 와서 선다.
0: 진주님, 얘가...
2: 뒤쫓은 류춘홍이 입을 여는데 정사조이 말을 가로챈다.
3: 주임 동지, 저를 못 믿는 거죠? 집안일이라는 게 사소한 일이긴 하지만 저에게 기회를 좀 줘야죠. 저 시련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1: 어떤 기회가 필요하지?
3: 사흘만 지켜봐 주세요. 한묵지 동지를 잘 돌볼 수 있는지.
2: 정사전을 바라보던 진해화가 고개를 돌린다.
3: 이틀요.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절 보내세요. 아니면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0: 아휴, 진주임. 얼마나 솔직합니까? 믿어주세요. 묵지를 잘 보살필 겁니다.
3: 꼭 잘할 수 있습니다.
4: 네 입으로 있겠다고 했다.
0: 사전아, 고맙다고 인사해. 아니지, 아주머니가 널 받아줬어.
3: 감사합니다. 절 지켜봐주세요. 일하러 갈게요.
2: 정색했던 종사존의 얼굴에 금방 웃음이 피어오른다. 종사존은 진해화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한 후 급히 집 안으로 달려들어간다. 그러는 종사존의 뒷모습을 진해화는 호기심 띈 얼굴로 쳐다본다.
4: 애가 진짜 순수하네.
0: 진주임, 지금 바로 결혼 수석을 밟을까요?
1: 따라오게.
0: 네.
2: 거실로 들어온 진해화는 뒤따라온 류춘홍에게 돈과 담배표를 건네준다.
0: 진주임.
4: 아, 다 결정됐으니까 관습대로 하게.
0: 네.
4: 이건 100원이고,
0: 네.
4: 이건 담배표 30장. 성이니까 사전이 부모한테 드려.
0: 다른 건요?
4: 이게 전부야. 딴 건 없어. 우리 단위 총각이 결혼할 땐 여자 측에 100원밖에 안 줬어. 담배표도 없고.
0: 진주임, 저기 진주임과 한석인 다 간부입니다. 그런데...
4: 간부가 어때서? 간부면 더 검소해야지. 아, 요즘 젊은이들은 허영심이 많아. 결혼하면

0: 꼭 4대 필수품을 요구해. 그것도 명품으로. 그게 말이 돼? 없으면 결혼 못해? 그건 허세를 부리는 나쁜 기풍이고 비평해야 돼. 우리 결혼할 땐 어땠어? 아무것도 없어. 10원어치 땅콩 해바라기를 사서 동료들을 청하고 입을 도채만 준비하면 끝이야.
1: 진주임, 그래도 딸을 시집 보내는 건데 시골의 초기금도 이것보다 많습니다.
2: 진해화의 일장연설을 듣는 료초농은 뜨거운 소단의 개미처럼 저도 몰래 어쩔 바를 모르고 허둥댄다. 그도 그럴 것이 진해화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먼저 종사손 내 부모에게 가져다 준 돈은 자신이 먼저 남편을 시켜서 꾼 돈이었던 것이다. 류초농의 머릿속엔 600원을 꼬라는 말에 놀라 입이 벌어지던 남편의 모습이 다시 떠오른다.
3: 뭐라고? 600원?
0: 아직도 모자라요.
3: 왜 그리 많이 주어?
0: 다 키운 딸을 시집 보내는데 그게 많아요? 걱정 말아요. 이건 예물이에요. 한석이네 꼭 줘요.
3: 확실하오?
0: 그럼요.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하는데 더구나 아들이 장애인이라 얼마든 기꺼이 줄 거예요.
1: 그쪽에서 딸을 어렵게 어렵게 키웠어요. 그러니까
2: 진해화가 고작 100원밖에 내놓지 않자 절지에 500원이 빚을 지게 된 료초농은 어떻게 해서라도 진해화를 설득하려 든다.
0: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와야 한다. 초기금, 예물은 분명히 봉군 사회로부터 전해온 나쁜 풍속이라고 비평해야 해. 그걸 따지고 보면 딸을 파는 거 아닌가? 그럼 우리는 드러내놓고 금전거래하는 거야. 앞으로 서로 어떻게 봐. 됐고, 이 일은 이렇게 해. 출근해야겠어.
2: 말을 마친 진해화가 거실을 나가자 류춘홍은 진해화에게

0: 한편 거실 나선 진해화는 하마터면 복도에서 굴러앉아 바닥을 닦는 종사손의 손을 밟을 뻔한다.
1: 바닥은 대걸레로 닦아. 시녀처럼 굴지 말고. 이게 뭐야? 대걸레로 닦아. 그러면 닦기 쉬워. 알겠어?
2: 네.
1: 예. 발목에 잔 건 뭐야?
2: 아, 예. 엄마가 앵마기를 하라고 채워줬어요.
1: 풀어. 묵지가 늦잠 자는데 시끄러워. 그리고 이후엔 집에서 조용조용 말해. 명심했지?
0: 진해화가 밖으로 나간 것을 확인한 요춘홍은 발목에 달았던 방울을 풀어들고 서 있는 종사전의 앞으로 가더니 엄숙한 표정을 짓는다.
3: 종사전 학생, 지금부터 정식으로 임무를 집행해봐. 어?
2: 네.
3: 이젠 식구들한테 신경 써. 특히 저 주임씨 어머니.
2: 알아요. 말색시들한테서 들었어요. 시어머니 얼굴은 불그락불그락 한다고요. 제가 일을 잘해서 꼬투리 못 잡게 할 거예요. 주과장 안심하고 저를 지켜보세요. 댁을 나가줄게요.
0: 말을 마치고 돌아서는 종사손의 뒷모습을 보며 류춘홍은 묘한 표정을 짓는다. 그의 눈앞에는 다시 남편을 시켜 돈을 꾸게 했던 전경들이 떠오른다.
3: 진해화는 내가 그 집에 지뢰를 묻었다는데 그 말에 개발을 받았어요. 진짜 지뢰를 묻어놓겠어.
4: 지뢰라니?
3: 묻지 말고 내일 아주버님한테 가서 100원을 꼬아요.
0: 류춘홍의 남편이 아내를 등지고 삑 돌아앉는다.
3: 아이고, 보자는 막내에도 3년 가요. 서기가 이깟돈도 못 내놓겠어요?
0: 드라마 인생향연 8번째 시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5: 네, 이것으로 고전 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동정 여행의 2026년 하계 운송 시즌 여행 트렌드 예측 보고서가 일전 발표됐습니다. 졸업 여행 빅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우리성은 저녁의 시원한 생태 환경, 특색 있는 관광 열차, 다양한 청년층 맞춤형 콘텐츠를 바탕으로 여름철 피서 및 졸업 장거리 여행의 인기 목적지로 떠올랐으며 하얼빈 감옥사 대한가량 지역의 여행 수요 증가폭이 두드러졌습니다. 항공여행 측면에서 할빈은 전국 하계 운송 시즌 항공 국내 목적지 톱10에 진입했고 감옥사행 항공편 예약 증가율도 전국 톱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6월 하순부터 전국 주요 도시에서 할빈으로 향하는 항공편이 이미 예약 성수기에 접어들었으며 7월 상순에는 졸업여행과 가족 단위 피서 수요가 맞물려 첫 번째 여객 정점을 형성했습니다. 하계 운송 시즌 동안 해주, 위해 등 3, 4선 도시에서 흑룡강으로 향하는 항공편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성내 여러 지역의 수요도 분산돼 상승세를 보였으며 대행하령 지역, 경박호, 이춘, 삼림 휴양지의 검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덜 알려진 숲속 피서 코스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관광열차는 국내 관광객들이 흑룡강으로 피서 휴가를 떠나는 새로운 선택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동정여행 플랫폼에서 올해 여름철 관광열차 예약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증가해 동북지역 피서 전용 열차가 인기 상품으로 부상했습니다. 전국 주요 철도 출발 도시의 많은 승객들이 장거리 열차를 이용해 흑룡강으로 향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귀향, 졸업여행, 가족 피서 등 다양한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학생 여행객층이 흑룡강 하계 성수기 여행객 증가의 주력으로 부상했습니다. 동정여행 졸업 시즌 데이터에 따르면 졸업여행 검색량은 전월 대비 300% 급증했으며 16세에서 20세 젊은 이용자의 예약 건수는 전월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할빈은 전국 졸업 공연 관람 톱10 목적지에 이름을 올렸으며 음악 축제와 도시 공연이 많은 졸업생들의 원정 관람을 이끌었습니다. 할빈으로 향하는 젊은 여행객의 예약 건수는 전월 대비 30% 상승했습니다. 전체 하계 운송 시즌 여행객 구성에서 국내 학생 여행객 비중은 29%, 국제선 학생 비중은 37%에 달했으며 많은 졸업생들이 흑룡강의 장거리 피서 코스를 졸업 여행의 첫 번째 선택지로 삼았습니다. 가족 및 노년 여행객층도 저녁 여행 수요를 동시에 견인하고 있습니다. 국내 하계 운송 시즌 가족 여행객 비중은 38%로 하얼빈 극지 공원, 동부 호림은 숲속 학습 코스가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여름 우리성은 피서 관광의 새로운 코스와 풍성한 볼거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리성은 여름 평균 기온이 섭씨 20도인 시원한 기후를 우세로 해마다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 7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여름 피서 관광 100일 행동을 가동하며 10개 분야 40여 가지 개선 조치를 통해 로선 상품 현장 서비스 전반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삼림, 강, 습지, 호수 등 청량 자원을 연계한 할빈의 여름, 국경 도시 기행, 피서, 료양 등 10대 테마 로선을 선보이게 됩니다. 할빈에서는 국제 맥주 축제와 매혹적인 할빈의 여름 음악 축제를 개최하고 할빈 대경 GTR 공업 수학 여행 코스에서는 산업 탐방을 진행하며 G331 국경 도로를 따라 드라이브하면 동극 무원과 북극 마카의 이국적 풍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춘 원시림의 힐링, 흑하 오대련지의 광천 요양, 수분화 호림의 특색 소도시 탐방까지 장기 여행과 단기 휴가 수요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제16회 중로문화대전은 양국 4개 성주 6개 도시가 함께하고 두 도시 6개 성 예술공연이 국경의 매력을 뽐낼 예정입니다. 동북축구 슈퍼리그 할빈 개서 경기장에서는 스포츠를 따라 여행하는 열풍이 이어지며 제4회 중로지방문화예술 시즌, 제4회 가을 연극 관광 시즌 등 300여 개 행사가 관광객을 기다립니다. 또한 할빈 제1회
송화강 영화주간 및 제7회 성룡 액션 영화주간, 목당강 횡도하자 여름 연극 시즌, 흑하 중로 댄스 경연, 지치할 잔디스키, 대경 아무타 초원 승마, 학강 용강 협고 유람선, 이춘 가음 북극 공룡원의 백악기 귀환, 증강 현실, 가상 현실 체험까지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10대 감독 보호 관광 캠페인과 10대 업종 성실 자율 협약을 강화하고 긍정 부정 리스트와 블랙 화이트 명단을 공개하며 강제 소비 문제를 집중 단속해 편안하고 믿을 수 있는 여행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중국 남부 지역의 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극의 얼음 도시 할빈은 시원한 여름을 맞아 세계 각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여름 더위구에 위치한 중화바로크 역사문화거리가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습니다.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도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100년 역사문화거리는 건축박물관이라 는 독특한 매력과 현지인들의 일상생활이 묻어나는 몰입형 체험을 통해 얼음의 도시, 여름의 도시라는 피서지 정의를 새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옛 추억을 담은 분위기와는 달리 이 거리는 독특한 건축 변주곡을 선보이며 100년 역사의 무게감과 현대 트렌드 문화를 완벽하게 융합해 얼음 도시의 문화관광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정우가를 거닐다 보면 1923년에 건설한 절충주의 양식의 옛 건물인 동영덕 여관 예터가 가장 눈길을 끕니다. 정교한 벽돌 조각과 로마식 기둥, 아치형 문과 창문을 갖춘 이 100년 역사 건물은 현재 화려하게 단장됐습니다. 춤추는 듯한 음표, 생동감 넘치는 악보, 그리고 상징적인 햄버거 모양의 예술적 드럼이 건물 외벽에 조화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노란색, 주황색, 녹색이 회색 계열의 벽돌 벽면과 강렬한 시각적 대조를 이루며 옛 건물의 복고풍 질감을 살리면서 젊음과 트렌디한 생명력을 부여했습니다. 할빈 중화 바로크 역사 문화

거리는 중서합벽 신구공생이라는 독특한 자세로 이 도시가 동방 모스크바에서 창의의 도시로 변모해온 시대적 변천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할빈의 문화적 자신감을 보여주는 새로운 명함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외국인 관광객들은 여름철 할빈을 선택한 이유로 시원한 기후와 독특한 역사적 분위기를 꼽았습니다. 여름철 할빈은 겨울 한 계절만 아름다운 도시라는 락인을 점차 지워나가고 있습니다. 태양도의 캠핑장에서부터 볼가 장원의 러시아 풍정에 이르고 또 주황대가의 빵 모양 돌길에서 중화 바로크 역사 문화 거리의 조각 기둥에 이르기까지 할빈은 시원한 기후와 유럽식 풍정을 바탕으로 하나의 완전한 비서 레저 산업 사슬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동북망 조선호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진심 어린 한마디 한마디가 따뜻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65번째 시간입니다. 숙화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빨간 꽃 모본단 이불위에 다리를 내놓고 건들거리며 흥얼거리고 있다가 왕간지를 보자 환성을 올렸다.
1: 당신이 끝내 돌아오는구만요.
0: 그는 뒤따라 들어오는 행리를 보자 그만 흥이 깨어져 뒷말을 삼켜버리고 콧방귀를 흥 뛰더니 이불을 꼭두까지 푹 뒤집어 썼다. 행리는 밉살스럽고도 구역질이 나서 그를 쏘아보고는 몸을 돌려 구들 앞에 멈춰섰다. 왕간지는 슬쩍 문을 걸었다.
2: 아버지, 문은 왜 걸어요?
0: 행리는 속이 덜컥하였다. 아버지라 부르기가 매우 어색하였으나 그런 내색 없이 그대로 불렀다.
3: 네 고모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0: 왕간지의 징그러운 웃음에 행리는 더더욱 공포를 느꼈다. 뒤이어 왕간지는 행리 앞에 몇 발 다가서더니 악에 바친 표정을 지으며 엄하게 따졌다.
3: 행리, 너 어디로 간다고?
2: 독강이네 집에요.
0: 행리의 가슴은 평온을 잃고 쿵쿵 뛰었다.
3: 네가 사람 불러 날 붙잡으려고 하지?
0: 왕간지는 무섭게 낙가죽을 푸들거렸다.
2: 그건 왜요?
0: 행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가슴이 세차게 드눌었다.
3: 너희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내가 모르는 줄 알아? 내가 간첩이라고 넌 날 붙잡자는 거지? 좋아, 우리 먼저 누가 누굴...
0: 그는 주머니에서 비수를 뽑아들었다. 숙하는 겁에 질려 몸을 옹성거리고 부들부들 떨었다. 행리는 얼굴이 백납같이 질렸지만 그것은 두려움으로 해서가 아니었다. 눈에서 예리한 검과 같은 성광을 내뿜으며 격분하여 외쳤다.
2: 왕간지, 사람을 죽이려고? 이 매국노야, 죄진 줄 알면 인민정부에 찾아가 자수해라. 날 죽이겠다고? 네 놈도 살지 못해.
0: 왕간지는 싸늘한 웃음을 짓더니 비수를 돌려지고 누그러들었다.
3: 행비야, 너와는

0: 여하튼 한 집안 식구가 아니냐. 내가 어떻게 널 해치겠니? 길은 두 갈래했다. 네가 날 고사질 하지 않는다면 난 곧 널 놓아주고 밤에 사람을 파견하여 너를 목평성에 보내어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겠다. 하지만 네가 만약 날 고발한다면 나를 무정하다고 원망할 거 없다. 네 자신이 죽음을 택했으니까.
1: 행진은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손에 비수를 든 이 매국노 앞에서 자기는 얼마나 무기력해 보이는가. 그는 소리치려 하였다. 그러나 접접한 담장에 둘러싸인 이 깊은 뜨락 안에서 소리친들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그는 정말 후회 막급이었다. 들어오지 말았어야 했다. 자기가 죽는 것쯤이야 큰일이 아니지만 이 매국노를 놓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의 신경은 혼란 속에 빠지지 않았다. 먼저 대답해놓고 틈을 보아서 다시 보고하자는 생각이 피끗 떠올라 말투를 고쳤다.
2: 제가 그만 어리석었어요. 보고하면 어머니도 잘못되겠는걸요. 전 가지 않겠어요.
1: 행디야 행디, 총명하고 령리하며 단순하고 철없는 처녀야. 내가 이런 말로써 그 교활하게 그지없는 왕간지를 속여 넘길 줄 아느냐. 너는 놈들의 잔인성을 아직도 그렇게 모른단 말이냐.
3: 그래도 좋고 나쁜 걸 가려보는 똑똑한 애로군. 성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다고. 일본 장교들은 돈도 많고 통도 크며 우리 여자들에게도 몹시 극진해.
1: 숙하는 행디가 숙으로 드는 것을 보자 뚱뚱한 허리를 비비꼬며 간사슬에 아양을 떨다가 왕간지의 엄한 눈총을 맞고 뒤로 물러섰다.
0: 그렇다면 좋아.
1: 왕간지는 말하였다.
0: 넌 이 방 안에 있거라. 밥은 날라주는 사람이 있을 테니.
1: 행디는 이 말을 듣자 그만 급해 나서 얼른 말하였다.
2: 전 독강이를 찾아가야 해요. 휴가를 내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가 찾아올 거예요.
0: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가 덕강이를 찾아가.
1: 행디는 정황이 틀린 걸 알았다. 그는 무작정 문을 열러 달려갔다. 왕간지는 그를 덥석 잡아채며 꽥 소리쳤다.
0: 어디로 가?
2: 네 놈이 사람을 죽이려고?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1: 행디는 소리치며 필사적으로 반항하였다. 왕간지의 손가락이 물려 피 터지고 칼이 봉당에 떨어졌다. 그들들은 결사적으로 맞붙어 싸웠다. 처음엔 너무 놀라 혼비백산하였던 숙화가 왕간지가 칼을 떨어뜨린 것을 보자 알몸으로 구들에서 뛰어내려 칼을 주워 왕간지에게 주었다. 왕간지는 행디를 봉당에 쓰러뜨렸다. 행디는 고함치며 반항하였다.
0: 빨리 어서 뭘 가져다 입을 들어봐라.
1: 숙하는 수건으로 행리의 입을 틀어막았다. 왕간지는 흉포하게 행리의 가슴을 내리찔렀다. 다시 또 행리의 배에다 칼을 박았다. 피, 청순의 뜨거운 피는 아침 햇살 속에 뿌려져 나갔다. 왕장세는 일어나 물을 길어 말을 먹이고 참대비를 들고 왕간지가 들어있는 방 앞을 지나다가 안에서 들려오는 외침 소리를 듣고 다급히 문 앞으로 달려갔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문틈으로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왕간지가 장쉐 자기의 딸 행디를 죽이고 있지 않는가? 그는 벽돌장을 주워들고 문을 까기 시작하였다. 왕간지는 사람이 온 것을 알자 급히 베개 밑에서 권총을 꺼내들고 달려나왔다. 왕장세는 그것을 보고 몸을 돌려 달아나며 고래고래 외쳤다. 왕간지는 그 뒤를 바싹 쫓아갔다. 몸이 후리후리한 청년이 색나른 군복을 입고 두 손을 호주머니에 찌른 채 경쾌한 걸음으로 무심히 행리집 대문에 들어섰다. 기쁨의 광택이 번뜩이는 얼굴에는 선량하고 부드러운 빛이 이전보다 많이 어렸을 뿐이지 더더욱 영특하고 생기 있는 까만 큰 눈이 반짝이고 있었다. 갑자기 들려오는 외침 소리와 무겁고도 다급한 발걸음 소리에 그는 우뚝 멈춰섰다. 얼굴에 담겼던 기쁨과 눈에 흐르던 부드러운 빛은 거의 동시에 사라져버리고 순식간 긴장해지며 경각성 높은 용감한 전사의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얼른 두 손을 뽑아내었다. 바로 이 청년의 감정이 삽시에 변화되고 있는 때에 한 사람이 대문을 훌쩍 뛰쳐나왔다. 뒤이어 총소리가 울리며 총알이 문짝에 와서 맞았다. 그 청년은 민첩하게 몸을 문가에 숨기고 두 눈으로 문어구를 지켜보았다. 왕간지가 아직도 연기를 토하는 권총을 손에 들고 뛰어나왔다. 청년은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왕간지가 눈앞에 다가오기를 기다렸다가 나는 듯이 달려가서 다리를 쑥 내밀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왕간지의 몸집이 그의 다리에 걸려 풀썩 꼬꾸러지며 주둥이를 땅에 박았다. 젊은이는 다시 한 발 내 디디어 왕간지의 권총진 손목을 밟고 총을 빼앗아내었다. 저 멀리 달아났던 왕장세는 넘어지는 소리에 고개를 돌려 바라보고는 얼른 되돌아와서 헐떡거리며 소리쳤다.
4: 떡강아, 너로구나.
1: 그는 턱강이가 얼마간 놀란 눈길로 오리둥절해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보자 다시 말을 이었다.
4: 이놈이 행리를 구겼다. 큰 매국노야.
5: 뭐지?
1: 턱강이는 오만결에 몸을 흠칫하며 왕장세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았다. 왕장세는 흐느끼다가 갑자기 외쳤다.
4: 덕강아, 빨리 어서 가서 녀석애들을 잡아라. 그놈도 매국노다. 놓치면 안 돼.
1: 덕강이는 그의 말을 듣자 더 물어볼 사이도 없이 넘어질 때 몸을 다친 왕간지를 장수에게 맡기고 총을 든 채 곧추 학교로 달려갔다. 여기는 학교와 매우 가까운 곳이어서 녀석연이가 소문을 듣고 뺑소니 칠 수 있었기 때문에 왕장세는 땅에 늘어진 왕간지를 걷어차며 욕설을 퍼부었다.
4: 이 자식!
1: 왕간지는 심히 다친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없는 척 엄살을 부리었다. 그는 덕강이가 멀리 가버리자 곧 벌떡 뛰어 일어나서 왕장세의 가슴에 호되게 한 주먹 안기고는 대바람에 대문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황황히 집안에 달려들어간 그는 문을 건 다음 괴를 열고 암호책을 허리춤에 찌르고는 다시 피에 젖은 비수를 찾아들고 집안을 휘둘러 보았다.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숙화를 죽여버리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숙화는 보이지 않았다. 장수가 문을 깨부시는 소리가 들려오자 그는 숙화를 더 찾아볼 염을 못하고 칼을 허리에 찌른 다음 뒷창문을 열고 화원으로 뛰어들어가서 고리로 빠졌다. 수연이는 총소리를 듣고 다급히 남쪽으로 달려왔다.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놀란 가슴을 부둥켜 안고 총소리 난 곳으로 뛰어가고 있었다. 오제소녘 간부들은 회의를 열고

0: 하고 왕간지의 아내와 모슴꾼의 일을 토의하였다. 모두 그들에게 무슨 꿍꿍이가 있다고 하면서 오늘 아침 행디 어머니와 왕장세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어떤 반응이 있는가를 보자고 하였다. 한참 길을 다그치던 수연이는 왕간지가 총망이 남쪽 방향에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왕간지는 몹시 긴장하여 다른 사람의 인사에 응답할 경황도 없이 황황히 발걸음만 다그쳤다. 수연이는 가슴속에 무엇이 지피어 고추 그를 맞받아 걸어나갔다. 왕간지는 그를 보자 흠칫 놀라더니 먼저 입을 열었다.
1: 수연이, 본회 회장, 웬일이야? 어디서 총을 쏘나?
2: 저도 몰라서 가보려고요. 어딜 갑니까?
1: 나는 망각거리 가보려고.
0: 그는 말하며 지나가 버렸다. 사람이 많은 탓에 수연이는 처음엔 그의 몸에 무슨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왕간지가 휙 지나갈 때 수연이의 예리한 눈길은 그의 검은 옷에 점점이 뿌려진 핏자국을 발견하였다. 수연이는 그의 불안한 신색과 총소리가 남쪽에서 들려왔다는 것을 재빨리 느끼고 재빨리 그 뒤를 따르며 소리쳐 불렀다.
2: 교장 선생님, 잠깐만요. 볼 일이 있어요.
0: 이미 10걸음 지나간 왕간지는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수연이가 허리춤에서 무엇을 꺼내는 것을 보고는 인차 일이 잘못된 줄 알고 발걸음을 다우쳤다.
2: 잠깐 기다려요!
0: 왕간지는 황급해 나자 여러 생각할 것도 없이 냅다 뛰기 시작하였다.
2: 서라!
0: 수연이는 총알을 재우고 그 뒤를 바싹 쫓았다. 왕간지는 더 빨리 뛰었다.
2: 거기서! 서지 않으면 쏜다!
0: 왕간지는 더는 뛰어야 별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그 자리에 멈춰서며 급히 허리춤에서 암호책을 꺼내들고 성냥을 그어대었다. 수연이는 그가 무엇인가 태우는 것을 보고 더더욱 급하여 휙 달려가 왕간지의 옷깃을 틀어잡고 버럭 소리쳤다.
2: 냉커풀을 죽여!
0: 수연이는 그가 불타는 물건을 땅에 내던지는 것을 보자 급히 다가가서 발로 밟아버렸다. 왕간지는 갑자기 비수를 뽑아들고 수연의 등을 겨누어 찔렀다. 수연이는 날쌔게 몸을 피하며 총으로 그를 겨누었다.
2: 꼼짝 마라! 칼을 버려라!
0: 왕간지는 부르르 떨더니 또다시 흉악스레 수연에게 덮쳐들었다. 수연은 벨이 울컥 치밀어 그의 다리에 대고 호되게 두 방 쏘았다. 뒤에 사람들이 달려와서 땅에 너부러진 왕간지를 붙잡았다. 려석연은 기름진 것을 많이 먹은 데다 랭수를 적지 않게 들이킨 탓에 며칠째나 변소에 분주히 드나들고 있었다. 오늘 이른 새벽에도 그는 변소에 쭈그리고 앉아 어제 저녁 왕간지가 준 과업, 이를테면 아침 식사 후 망각거리에 갔다 올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총소리가 울리자 가슴 속에 도깨비를 품고 있는 그는 왓들 놀라 뒤도 미처 다 보지 못하고 바지를 축혀 입었다. 그는 변소를 방금 나서다가 웬 사람이 젊은 교원에게 말을 거는 소리를 들었다.
3: 고선생, 려석연이 어디 갔어?
0: 고선생은 덕강이가 손에 총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부들부들 떨며 대답하였다.
4: 그는 아마 변소에.
0: 려석연은 덕강이가 자기를 찾으러 온 것을 보고 몸을 돌려 달아났다. 엉기적거리며 거의 담벽 위에까지 발아올랐으나 흙을 이겨 돌을 쌓아올린 담벽인데다 너무 오랜 탓에 흙이 부서지고 더더욱 그의 몸이 비둔하고 두 두 손마저 겁이 질려 부들부들 떨다 나니 발밑에 돌이 움쩍하자 두 손을 다잡지 못하여 그만 돌과 함께 뒤로 벌렁 나아자빠지며 풍덩 철썩하고 인분 구댕이에 빠져들어갔다.

드라마 숨바귀꽃 6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영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록빛 나뭇잎이 더위에 찌든 마음을 달래주고 커피 향이 향기롭게 다가오는